하는 사람에게 다정한 안부도 건네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아끼지 않으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좋은 것들이 차곡차곡 익어가길 바라며 오늘도 다정한 안부 나누면서 낭만 무지개 시작하겠습니다.

0: 삶이 지치고 버거울 때, 어깨가 무거울 때, 차 한 잔의 여유와 위안을 드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93.5MHz 낭만무지개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걷다가 문득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 보게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을, 나를 채우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노란과 분홍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오늘 분홍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경미입니다.
0: 진짜 완전 오늘은
2: 핑크와 봄, 노란?
0: 가을이 아니라 봄인 것 같아요.
2: 아니, 물들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0: 아, 물들고 있어요. 맞아요. 색깔들이 변하죠.
1: 초록색이니까.
0: 그러네요. 케빈님도 잘 지내시죠?
2: 안녕하세요. 긴긴 여름이 진짜 떠났을까요? 아직 여름이 떠나기 싫다고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잘 지내고 계셨죠?
0: 네, 맞아요. 낮에는 덥다. 오후에는 또 시원하다. 오늘
2: 네.
0: 아침에 정말, 아, 추워! 이랬어요.
2: 네.
0: 얼마 전에 그 마트에서 패딩 입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0: 네.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 일교차가 심하니까 아이들도 지금 병원에 가면 너무너무 많아요.
1: 맞아요. 근데 아직 우리 몸이 적응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거 상태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요즘 뭐 때문에 웃었는지 잠깐 잊고 지낼 때가 있잖아요. 오늘 한 시간은 조금 여유롭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이야기하고 요즘 듣는 음악도 나누고 마음에 남는 책 이야기도 좋고요. 우리가 가을을 느끼는 순간도 사람마다 다른데 이번엔 취향도 한번 알아볼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가을 취향 밸런스 게임. 많이는 아니에요. 자, 오른
0: 진정.
1: 다 물어볼게요. 노랑 분홍으로 하면 안 되겠죠?
0: 네.
1: 깨비님하고 경비님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가을 아침 산책, 가을밤 산책. 고민하지 마세요.
0: 아, 밸런스 게임 그러면 안 되죠.
1: 네. 아, 규칙을 말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말고 바로바로 말하기. 자, 우리 경민님부터 시작합니다. 가을 아침 산책하기, 가을밤 산책하기.
0: 아침 산책이요.
1: 깨비님은요?
0: 저도 아침 산책.
1: 아침 산책. 그럼 단풍 보러 산으로, 억새 보러 들판으로.
0: 단풍 번호 산으로.
2: 저도 산으로.
1: 저는 억새 보러 들판으로. 군산에 제가 보러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던데. 들판도 한번 가보세요.
2: 저는 억새 그 단조로움보다 알록달록한 그 그림들이 좋아요. 노란색, 빨간색, 다양하게.
1: 맞아요.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르죠. 그러면 군고구마, 군밤.
0: 군밤,
1: 군밤,
2: 군고구마.
1: 군고구마. 난둘 다. 자.
2: 둘다안 된다면서요?
1: 아,
0: 맞아요.
2: 그런 게
1: 군고구마
2: 어디가
1: 할게요.
0: 있겠네요.
1: 너무 맛있는데.
0: 선택하세요.
1: 전 군고구마 하겠습니다.
0: 네.
1: 자, 팥붕, 슈붕.
2: 슈붕.
0: 팥붕.
1: 저는 팥붕. 이건 취향이 확실히 갈릴 것 같긴 해요. 가을엔 독서, 여행.
0: 여행 독서 너무 헷갈리지만 독서.
1: 독서.
2: 독서.
1: 독서? 난 여행. 아, 지금도 책 읽고 있으니까 여행 가고 싶어요. 아이들 힘들었을 거예요. 시험 기간이라고.
0: 시험이 이제 끝나서 아이들이 아주 홀가분해졌을 거예요.
1: 아마 여행 가고 싶지 않을까요?
0: 네.
1: 우리 책으로 여행을 갈까요?
0: 안 돼요. 그건
2: 그러니까요.
0: 아니에요.
2: 요즘 문학관을 관람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0: 그러긴 한데,
2: 싫어할까요?
0: 아이들은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1: 자, 준비하세요. 가을 비 오는 날집콕 우산 쓰고 산책.
0: 저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지만 기타 사항으로 저는 비올때 카페 투어.
1: 카페 투어 예외로. 네.
2: 저는
1: 경민님.
2: 우산 쓰고 산책.
1: 우산 쓰고 산책. 저는 칩콕. 빗소리가 너무 좋긴 한데 집에서 듣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불 속.
2: 근데 요즘 우산을, 여기에는 우산 쓰고라고 했는데 우산을 쓰지 않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를 맞으면서.
1: 예외적인 게참 많네요.
2: 네. 비를 맞으면서 그게 나름의 도파민이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면서
0: 상쾌함이 있어서 그럴까요?
2: 도파민이 있다고
0: 상쾌함.
2: 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으면서 집으로 온 적도 있었는데 감기에 걸릴 위험이 있긴 하지만
0: 맞아요.
2: 네,
0: 지금
2: 기분은 좋더라고요.
0: 병원에 아이들이 아주 너무 많아요, 지금. 그거는
1: 많아요.
0: 좀 피하자고요.
1: 맞아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두개 남았네요. 혼자 조용히 보내는 시간, 사람들과 북적이게 보내는 시간.
0: 혼자 조용히 보내는 시간.
2: 저는 부쩍이게 보내는 시간.
1: 두 분이 좀 갈리네요.
0: 네, 요즘 이게 소음 소리에 좀 지쳤다? 그것 때문에 조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의 10분이나 뭐 길지 시간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시간, 2시간 그 정도의 나만의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문득문득 조용히
0: 네.
1: 있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0: 네.
1: 소음이 너무 많이 노출되잖아요. 우리가 소음 공해라는 말을 하듯이 너무 노출돼서 자연 속으로, 도서관으로.
0: 또 도서관이 나왔어요.
2: 그러니까요.
1: 가보고 싶은 도서관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언제 한번 가볼게요. 한 번도 아직 안 가봤어요. 자, 요즘 나한테 더 필요한 건 어느 쪽일까요? 꽃한 송이 오래 바라보기, 음악 한곡 반복해서 듣기.
0: 음악 한곡 반복해서 듣기.
2: 저도 음악 한곡 반복해서 듣기.
1: 불멍하고 싶다.
0: 불멍 괜찮다.
2: 음악 들으면서 불멍.
0: 근데
2: 낭만 있네요.
0: 이거는 10월보다 11월이 훨씬 더잘 어울려요.
2: 우리 11월에?
0: 찬바람이 조금 불때 등산이나 이게 산책이나 뭐그 뭐든 다 찬바람이 살짝 불어야 돼요. 11월이 제일 좋아요.
1: 어제 저희 남편이 갑자기 여행 가자 이러는 거예요.
0: 우와. 그 말 하시는 분이 아닌데.
1: 어, 맞아요. 그랬더니 이집트였어요, 근데.
0: 어, 저 가고 네? 싶은 곳이에요.
2: 이집트요?
0: 네, 이집트.
2: 험난하지 않아요?
0: 아, 근데
1: 죽기 전에 보고 싶다.
0: 어, 저 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몽골도 그였는데 이집트를 더 가보고 싶어요. 파라오나 뭐 이런데 웅장함을 네.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1: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런 걸 한번 눈에 담고 싶다라고 하길래 와, 우리 그럼 적금 들자라고 했어요.
0: 아, 비용이 많이 일단 들죠. 일단 시작하시면 돼요.
1: 네, 저희 한 푼 100원부터 오늘 모으겠습니다.
0: 네.
1: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밸런스 게임을 했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조금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0: 아, 조금 준비를
2: 아직은
0: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이번에 우리 음악 취향도 한번 알아볼까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제가 이 노래를 경민님한테 들었어요.
2: 요즘 난리 난 노래잖아요.
0: 그쵸, 이거 어, 핫해요.
2: 익스의 안녕, 아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 노래를 이제 모티브로 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0: 네, 맞아요.
2: 네, 전소연님.
0: 저도 이거 캡처해 놨어요. 어, 너 딱 들었을 때, 와. 딱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2: 목소리부터가 맞아요. 상큼하죠.
0: 맞아요.
2: 어, 챌린지도 많아요.
0: 어, 그래서 느낌이 딱 들어서 저도 좋아하는 어, 느낌이 있다 그러면 캡처해 놓거든요.
2: 그리고 그 속 시원한 공감대가 아, 많은. 맞아요.
0: 딱 이 멘트도 좋잖아요.
2: 그러니까요. 날이 좋군요. 바람도 좋군요.
0: 아, 너무 좋아요. 시월입니다.
2: 우리 모두 할머니가 될 것 같아요.
1: 우리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전소연의 퇴사할게요. 음악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죠? 경미쌤?
1: 이게 제목은 퇴사할게요인데요. 퇴사를 하면서 이제 자기만의 낭만적인 생활을 꿈꾸며 떠나는 그런 28 청춘들의 이야기더라고요.
0: 잘 들어보겠습니다.
1: 안 들어보셨어요?
2: 이거
0: 저 오늘 처음
2: 핫한데.
0: 들었어요.
1: 말은 퇴사지만 그
2: 맞아요.
1: 후에 나오는 우리들의 낭만들, 그게 이제 아침 이런 환경에서도 너무 좋은, 듣기 좋은 노래이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필요한 것 같네요. 우리 밸런스 게임 잠깐 재밌지 않았어요? 음악 취향도 계속 알아볼게요. 오늘은 계속 추천해주는 노래로 듣겠습니다. 요즘 나를 채워주는 건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나라는 게 되게 중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다양하더라고요. 도유는요, 핸드폰이라고 했어요. 우리 핸드폰 갖고 다니시죠?
1: 그렇죠. 필수 아이템.
0: 요즘 친구들한테도 빠질 수 없는 답이겠죠. 자, 제이는 땡 떡볶이래요. 떡볶이? 난 마라탕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건 좀 공감되는데요. 맛있는 건 혼자 먹을 때보다 같이 먹을 때가 더 맛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남자아이였어요. 지석이는요, 게임이라고 해요. 게임 자체도 재미있지만 친구들과 같이 게임할 때가 더 신난다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 핸드폰 게임 말고도 게임 다양하게 하잖아요.
1: 저희는 바깥놀이로 게임을 많이 했죠.
2: 그렇죠.
1: 술래잡기,
2: 어렸을
1: 뭐 무궁화
2: 때는
1: 꽃이
2: 그렇죠.
1: 피었습니다.
2: 친구와
0: 얼음땡?
2: 함께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1: 그렇죠.
2: 노는데
1: 고무줄 놀이도
2: 지금
0: 하고.
2: 아이들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5분, 10분을 쪼개서 핸드폰을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그런 것 같아요.
1: 그 시간이 좀 난다 싶으면 거의 게임방을
2: 맞아요.
1: 가더라고요.
2: PC방 가거나
0: 아,
1: PC방이라고 하죠.
2: 저는
0: 네, 그런 말을 아까 들었을 때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이 잠깐 게임을 하는구나라고 했더니, 근데 PC방은 먹으러 가는 애들도 있으니까.
2: 맞아요.
1: 요즘 너무 잘돼 있대요. 레스토랑 뺨친다고
2: 저 깜짝 놀랐어요.
0: 뺨을 때렸어요. 막 쓰러졌어. 지수는요, 축구를 골랐어요. 축구를 하러 갈 생각만 해도 굉장히 들뜨고, 특히 친구들과 함께 할 때가 좋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시안 게임이었잖아요. 그때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소정이의 답이 있었어요. 이거 지금 중학교한테 물어봤거든요. 중학생들한테. 그래서 얘는 조금 달랐어요. 소정이는 채워주는 건 연습이라고 했어요. 매일 혼자 연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우고 그만큼 실력이 좋아지는 게 좋다고 했어요. 나를 채운다는 게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똑같은 공간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말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1: 이 소정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모범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 맞아요.
0: 착실해요. 착실해요. 제가 그리고 또 주변 분한테 물어봤어요. 하늘님한테 물어봤는데 꽃이래요.
2: 아, 꽃이요?
0: 네. 꽃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아까 밸런스 게임에 이걸 넣었어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꽃이나 식물을 보여주면서 이 꽃은 뭐예요? 하고 묻고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붙잡혀서 호박꽃, 나팔꽃, 달개비, 다그장불, 왕고들빼기 붓꽃, 도라지꽃.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꽃이게? 계속 물어보고 대답하고 잠깐 잡혀 있었습니다.
1: 저는 꽃들을 봐도 그 꽃이 그꽃 같아 보여가지고 구분이 너무 어렵던데.
0: 그래도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1: 그러긴 그렇죠.
0: 네. 그리고 호박님한테 물어봤는데, 이분은 내 자리와 내가 하는 일이라고 답해 주었어요. 내 자리가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내할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돼요.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꿈꾸던 일을 하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0: 틈틈이 책을 읽으세요.
2: 그런 것도 같고, 제가 주변에 이제 나이가 이제 은퇴의 나이가 좀 점점 젊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이 지금 이 말씀을 저한테 똑같이 하셨어요. 내 자리와 내가 갈 곳이, 아침에 나갈 곳이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해.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이제 나오셔야 될 때가 됐어요, 그분이. 그래서 나 이제 어떡하지? 내가 아침에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 라는 말하고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라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전이 멘트를 보고.
0: 저희 남편도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남편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줄게라고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그 공간을 둬서 매일 출근?
2: 출근 좋네요. 그럼 퇴근도
0: 출근?
2: 시켜주셔야 돼요.
0: 그죠. 그 공간에서 나와야죠.
2: 네, 출근과 퇴근은 정확히. 네.
0: 그래서 좀 한적한 곳으로 우리가 이동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그냥 쳐다보고 끝났어요. 언젠간 이루어질 거라 믿어요. 한적한 곳으로. 자, 우리가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게임이나 축구로, 또 누군가는 연습과 꽃, 그리고 자신의 일로 하루를 채우고 있다고 하잖아요. 듣다 보니 우리가 나를 채우는 것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내일을 조금 기다리게 만드는 것. 그게 지금 나를 채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깨비님, 네. 경미님,
1: 네.
0: 요즘에 채워주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눌게요.

0: 에이블의 다 잘될 거야 음악 들었습니다. 지금은 시민이 만드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엇이 나를 채워주고 있나요? 유난히 자주 찾게 되는 것 또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케빈님 열심히 생각하시던데.
1: 아, 저는 얼마 전에 길 위의 뇌라는 정세희 작가님의 강의를 듣고 와서 멈추지 말고 뛰라는, 일단 뛰고 건강을 위해서는 뛰라고 하는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요즘 건강 혹은 뛰는 거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키워드를 많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매일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미루다가 이제는 아, 무릎이 아픈 사람은 더 뛰어야 된대요.
2: 슬로우 러닝이라고 하죠?
1: 네, 작가님이 더 뛰어야 된대요. 그래서 일단 그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러닝화를 하나 구입했어요.
2: 근데 그냥 하는 것보다 소정의 상품이 있는 걸 함께 해보시는 건 어때요?
1: 뭐가 있을까요?
2: 전주시에서 이제 하루에 만보 걷기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고 나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저도 문자가 한 번씩 오는데 거기 건강 챌린지에 이번에 여행 가방이 상품으로 걸려있더라고요.
3: 저 필요해요. 여행 가방.
1: 저 링크 걸어주세요.
3: 저 이집트.
2: 네. 이따 공유 같이 해드릴게요.
1: 근데 그분의 말씀이 되게 깜짝 놀란 건 1분 뛰기가 걷기가 1시간과 같대요.
2: 맞아요.
1: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그동안 병원에서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 그 핑계로 막 걷기만 했거든요. 빠른 걷기 안 하고 천천히 두리번거리며 풍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걸었는데 그럼 내가 그동안 열심히 걸은 건 과연 몇 분 뛰기와 같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매일 아침에 이제 하는 일이 있어요. 5분을 투자해서 일어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 그걸 하거든요. 9가지 동작을 동영상을 틀어놓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집에서 아무 때나 해도 되고 뭐 특별한 기구 없어도 되고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천천히 시작해보는 걸로 요즘 그게 관심 키워드예요, 저는.
2: 맞아요. 저도 건강이 키워드다 보니까 그 만보 걷기도 예전에
1: 한참 유행이었어요.
2: 일주일이나 한 2주, 열흘 정도 미션을 수행하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주다 보니까 가을에 특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2: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1: 더워서 할 수가 없어요.
3: 근데 만보 걷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1: 맞아요.
2: 맞아요. 만보 걷는데 느리게 걸어도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3: 전 밤마다 잠깐씩
1: 어디를
3: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1: 아, 길냥이님들이요?
3: 네. 아, 자꾸 눈에 밟히는 애가 한 마리가 있어서 걔 때문에 마음고생했어요.
1: 길냥이들 만나려고 많이 밤에 돌아다니시는구나.
3: 아니요. 그 아이만 그래요. 그 아이만.
1: 아, 그래요?
3: 임신을 했는데 없어졌어요. 하루는 안 보이길래 계속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캣맘은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홀쭉해 나온 거예요.
2: 그래서 나왔는데요? 그
3: 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상가를 엄청 돌아다녔대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한번 줬더니 허겁지겁 먹길래 아이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2: 그게 배가 고픈 게 차면은 다시 허기질 때까지 얘네들도 사람들 앞에 나타나질 않는데요.
1: 숨어 있어야 되니까. 본능이죠, 본능.
2: 이제 공격당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 공격을 피해서 숨어 있다가 정말 배고파서 힘들 때 그때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3: 그러네요. 제가 요즘에 관심사가 이거네요.
1: 동물이네요.
3: 네.
1: 고양이.
3: 네, 그렇게 됐네요.
2: 저는 뭐 그거 말고도 통장 잔고를 채우는 것.
1: 제일 너무 행복한 좋다. 거예요. 너무
2: 그 좋다. 요즘 많이들 재테크들 하시잖아요. 네. 저도 요즘 전에 많이 손실을 보긴 했었지만 최근에 조금씩 주식으로 통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1: 아, 요즘 키워드가 관심사가 주식이군요.
2: 주식 중에서도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주린이들은 정말 찾기가 힘들잖아요.
1: 그렇죠.
2: 여러 이제 정보망을 통해서 알아보고 요즘에 최근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1: 우와, 부럽다.
3: 저는 눈은 감았는데.
1: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 다르네요.
2: 이게 이제 처음 수익을 딱 얻는 순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3: 도파민이 폭발하죠.
2: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늪에 빠지는 기분?
3: 알 것 같아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2: 그런가요?
3: 다시 그 심폐소생술을 하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아직 없네요.
1: 의욕이 없어졌어요.
2: 네. 아니 적은 금액으로 소소하게 그쵸.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3: 네.
2: 커피값 하나 정도?
1: 대부분 그 다 정도?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3: 맞아요.
1: 커피값.
2: 네. 근데 이게 공부를 엄청 해야 되더라고요.
3: 공부.
2: 근데 저 공부는 너무 자신이 없어서 전문가님의 조언들로 통해서 하고
3: GPT랑
2: 있습니다.
3: 함께 하신다고요?
2: 네.
3: 개인의 생각이니까 다들 그렇죠. 하는 방법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질문을 누구한테 어저께 모임에 있어서 잠깐 또 던졌어요. 이거 그림체 활동가 분이셨거든요. 그랬더니 아시죠? 지금 전주국제 그림책 도서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저는 꼬셔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김구녀 그러길래 김구니 뭐지? 했더니
1: 키워드네요.
3: 아시나요?
2: 김구녀?
3: 네.
1: 이번에 그림책 국제 그림책 거기에 키워드가
3: 네. 왜냐하면 이번에 전주에서 그러니까 꽃에 미친 김군이 책 제목이었어요. 김종성 작가님의. 그래서 김군한테 빠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도 그럼 한번 볼까 해서 이제 읽어보게 됐어요. 지금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25일까지 계속 진행되고요. 어저께까지가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에 본 행사가 끝났거든요. 올해 주제가 혹시 모르시겠지만 알려드릴게요. 기억을 그리다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기억도 있지만 개인의 기억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우리의 기억은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는데요. 올해 중심 작가가 우리나라의 김동석 작가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에 미친 김구녀, 그리고 대만의 지미 리아오 작가님이세요. 대만은 주빈이라서 다양한 그림책도 함께 만날 수 있을 수 있어서 좀 발음이 잘 꼬이네요. 그림책을 보고 작가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깨비님이랑 함께 송천 도서관에 갔었어요. 그때 고향의 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작가님의 대표인 원한 전시가 되어 있긴 하는데 그 책이 전시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봤었거든요. 그 중에 고향의 봄을 보고 엄마 마중을 보니까 약간 울컥.
1: 맞아요. 어렸을 때 살던 그 풍경들이 갑자기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요즘 그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너는 너의 집을 그림, 너가 보는 풍경, 너의 어렸을 때 풍경 이런 게 기억 뭐 특이한 게 있어? 뭐 한옥마을이나 뭐 이런 데 말고 민속촌 이런 데 말고 네가 기억에 남는 집이 있어? 기억. 일상에서 그런 게 있을 때 아이들이 일률적으로 다 아파트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저의 어렸을 때 풍경은 기와집이에 그 막 그 언니 오빠들 동네 언니 오빠들하고 뛰어놀았던 그 산 나트막한 산
2: 뒷산
1: 맞아요 뒷산에서 나무 타고 막 했던 개구장이었던 그 모습이 갑자기 막 생각나면서 와 우리 아이들 너무 우리만 느낄 수 있는 이 감성을 이 아이들은 못 느끼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아이들은 그럼 어디서 이런 느낌을 들까라는 생각으로 한참 멍을 때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크리스탈 선생님하고 함께.
3: 그리고 또 외할머니도 잠깐 스쳐 지나갔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닥불이랑 그런 풍경? 뭐라고 해야죠? 그 평상에서 그 모닥불 쫓아내 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밤하늘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또 대만 작가 지미 리아오 작가님의 별에는 밤이 또 있어서 별이 빛나는 밤이죠. 별이 빛나는 밤의 책 내용에 조금 그런 게 담겨 있어서 조금 더 따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올해 중심 작가의 그 김동석 작가님과 지미 리아오 작가님 걸 보면서 책은 잠깐 안내를 해드릴게요. 김동석 작가님의 메아리, 고향의 봄, 엄마 마중, 꽃에 미친 김군 등등 많은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지미 리아오의 별이 빛나는 밤, 달빛 아래서 허그 같은 작품도 원화로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어제 잠깐 살짝 보고 왔는데 김동서 작가님은 이번 도서전을 위해서 특별히 그림을 더 그렸다고 해요. 어떤 그림인지 아마 원화전 씨를 보면 직접 발견하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김동성 작가님은 드로잉, 디지털 드로잉을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원화전 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화전 씨도 있고 특별히 더 그렸다고 하니까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2: 감성과 낭만하면은 디지털 드로잉보다 실제 그 드로잉하는 게 더 느낌 있지 않나요?
3: 근데 그림 보면 달라요.
1: 그 그림을 보면 아 이거가 컴퓨터 작업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2: 그런 거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볼 만한 네네네. 원화전시장 같아요.
3: 네. 네. 포토전도 되어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마음이 약간 좀 따뜻해지는 추억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그리다라는 말이 좀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노래도 따뜻한 노래 한 번 더 듣고 올까요? 이번에 어떤 노래 들을까요? 마음을 채우는 음악 태연의 만찬가 듣고 오겠습니다.

0: 지금은 시민이 만드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낭만무지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태연의 만찬가 음악 들었습니다. 경민님, 만찬가는 어떤 노래였어요?
1: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만찬가는 그 일본 가수에서 이제 어린 15살 소녀가 만든 노래래요. 그 소녀가 식구들끼리 밥을 먹는 그 모습에서 느끼는 행복감, 안정감, 그런 것들을 표현한 노래로 굉장히 유명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0: 와, 대단하다. 15살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1: 그러니까요. 그거를
0: 따뜻한
1: 태연이 또
0: 노래인 것 같아요.
1: 따뜻하게 이제
0: 네.
1: 가족의 행복감? 그걸 느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0: 혹시 경민이 그럼 가족들과 최근에 갔다 온곳 있을까요?
1: 저 추석에 친정 식구들과 저희 식구들 같이 이제 대하 축제가 열리고 있는 홍성 남당항을 갔다 왔어요.
0: 오, 말로만 들었어요, 저는.
1: 거기에서 이제 처음 가봤는데 처음에 가볼 때는 두번 가봤거든요. 추석 전에는 이제 갔을 때좀 더웠을 때 갔다 보니까 거기 남당항에서 그 근처에 이제 분수가 있어요. 분수에서 활용해서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 옆에는 약간 그물망처럼 커다란 대형 이제 짐이라고 해야 되나?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아이들이랑 가족들이 다 같이 가기 참 좋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서 지금 한 11월까지 축제가 있어요. 11월 2일 정도까지 축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맨손으로 대야 잡는 축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0: 대화 성격이 있지 않아요?
1: 성격 있죠. 팍팍 엄마 파닥파닥 뛰는데요.
2: 애들은 재밌어 하잖아.
1: 그니까요. 그거 줄 서서 하던데요? 그 줄서 잡은 만큼 가져가는 건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지만, 막 사람들이 엄청 줄서 있어요.
0: 한번 잡고 싶은? 예전에 계곡에서, 그 뭐죠? 가젠가? 그런 거
2: 가재요,
0: 잡았던
2: 가재.
0: 거 가둬놓는데 바로
2: 응.
0: 방생이 되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점프를 하잖아요. 새우도 그러고. 저
1: 맞아요. 새우들
0: 그래서
1: 엄청 뛰어요.
0: 잠깐 잡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잡고
1: 그래서
0: 바로 놓치고.
1: 체험이죠. 맨손으로 잡는. 얼마나 잡을지 모르겠지만,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줄이 길다 보니까,
2: 아이들은 또 같이 기다리기
1: 애들은 또
2: 힘들죠.
1: 무료였어요.
2: 와.
1: 어른은 또 소정에 또 이게 금액이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무료다 보니까, 엄마가 애들을 이렇게 밀어서라도 줄을 세워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2: 솔깃하긴 하다.
1: 그 근처에서도 이제 어른들이 뭐, 이제, 어른들 식사하는 동안 아이들 놀고, 할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재밌었던
0: 괜찮을
1: 것
0: 것
1: 같아요.
0: 같아요. 그럼 혹시 깨비님은 기억에 남는 여행지
2: 네,
0: 있을까요?
2: 저는 가을이라고 해서 단풍 구경이 정말 멋지다고 추천을 받아서 모임에서 한번 쭉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가
0: 저도
2: 어디냐면,
0: 궁금해요. 어디가 예뻐요?
2: 순창에 있는 용궐산. 있는데요. 예,
0: 용궐산?
2: 용궐산이라고
0: 용궐산.
2: 하는데요. 거기는 하늘길, 뭐, 용궐산 코스, 그다음에 용굴 코스 해가지고 코스가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 치유의 숲에서, 숲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한 20분을 걸어요. 그리고 다시 자갈길을 걸어요. 걷다 보면 거대한 바위, 암벽에 길게 설치된 데크 보행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데크 난간을 잡고 바위 벽을 따라서 걷다 보면 계속 꼬불꼬불 꼬불꼬불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오솔길처럼 이렇게 바위, 그 커다란 바위를 깎은
0: 제가
2: 게
0: 지금 거기에
2: 아니고,
0: 있는 것 같아요.
2: 네, 깎은 게 아니고 바위산을 계속 동글동글 돌아요. 그래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지치게 돼요. 그러면 그 의자가 나와요. 의자에 보면서 먼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산을 바라보면 그거를 잠시 잊게 되는 그런 멋진 풍경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가나 봐요. 그 길은 한 2km 정도 돼요. 그래서 걷다 보면 잠시 쉬고, 걷다 보면 잠시 쉬고 하면서, 걸었던 추억이 있어요. 사람들이 의외로 그곳을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그 산. 산이
1: 저는
2: 괜찮았던 것 같아요.
1: 산은 대둔산으로 즐겼던 것 같아요.
2: 대둔산도
1: 대둔산도
2: 만만치 않죠.
1: 차로 이렇게 가다
2: 네.
1: 보면 알록달록한 게 보기가
2: 맞아요.
1: 좋기도 하는데 산행을 올라가는 거는 험해서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2: 아이와 함께 아직 아이가 어려서 같이 가긴 힘들죠.
1: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짚라인 같은 거
2: 그쵸.
1: 즐기고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2: 저도 옛날에는 케이블카 있는지 맞아요. 산에 케이블카가 맞아요. 있어 없어부터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케이블카보다는 야트막하지만 그래도 걸어보자라고 이제 저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있어서
0: 그쵸.
2: 지금 열심히 걷고 있어요.
0: 근데 전 케이블카까지는 못 올라가겠던데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주차장이에요. 들어왔어요.
2: 거의 케이블카가 있는 곳은 주차장과 케이블카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주차장 거리와 그 다음에 케이블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갔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그냥 낮은 산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낮은 산.
1: 낮은 산을 꾸준히 가는 것도 네네. 운동도 되고 힐링도 되고.
0: 진짜 갑자기 그거 산 이야기 하니까 죄송한데 네. 파전 생각났어요.
2: 아 케이블카 밑에는 막걸리. 반드시 케이블카 바로 밑에는 반드시 그게 팔아요.
1: 해물 파전들.
2: 네, 그렇죠. 해물 파전과 동동주와 동동주. 아우.
0: 왜 이야기를 들을 때 왜 딴 길로 샜는지 죄송합니다.
2: 학생들이 근데 또 그러잖아요. 이 산에는 없어요.
0: 아.
2: 이 산에는 없고요. 주차장에도 없고 한참 내려오면 그냥 간단한 먹거리 정도만 있어요. 이 산에는.
1: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꼭대기에서 음식을 파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0: 있어요.
1: 예, 그 사람들한테서 이게 비싸지만 사먹는 그 묘미.
2: 정말 꿀맛이죠. 맛있어.
1: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래서 먹는 것과는
2: 맛이 없어요. 맛이. 왜냐면 힘들게 올라가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0: 맞아요.
2: 그래서
0: 저는... 딱 생각은 안 나는데 가다가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요.
1: 저는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서 먹는 그 맛이 다 똑같을 줄 알고 식장산을 갔었어요. 대전에 있는 산인데 식장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도로를 차로 이동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꼭대기 가면 라면을 꼭 팔아요.
2: 아, 그 라면 맛있겠다.
1: 그래서 그 먹어봤는데 힘들게 올라가서 먹을 때와 차 타고 올라가서 먹을 때의 맛이 다르더라고요.
2: 아, 그러겠죠.
0: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배가 계속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요.
2: 아니에요.
0: 아침에 그러시면 안 이거 돼요. 들으시는 분들은 좀 오해하실 것 같아요.
1: 빨리 점심시간이 왔으면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쵸. 아침에 원래 출근하면 점심 뭐 먹을까 하잖아요.
1: 그쵸. 오늘 그럼... 점심 메뉴 결정됐는데요? 파전?
0: 낮술은 안 됩니다.
1: 낮술은 아니고 파전만?
0: 그렇죠.
1: 아, 비빔밥. 전주하면 비빔밥이잖아요. 비빔밥도 메뉴 괜찮을 맞아요. 것 같아요.
0: 이번에 했었죠.
2: 비빔밥 축제.
0: 네. 했었죠. 10월 2일 날 했잖아요.
2: 네.
0: 아, 정말 가고 싶은데.
2: 못 갔나요?
0: 네.
2: 아유, 안타깝네요.
0: 내년에 꼭
2: 다시
0: 도전.
2: 한번 도전.
0: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도전 하는데.
1: 예전에 한번 갔었어요. 한번 갔는데 비빔밥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비빔밥들을 예전에는 한옥마을에서 했어갖고 거기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비빔밥들을 맛보고 보고 즐기고 그리고 대형
2: 네, 대형 비빔밥
1: 해갖고 나눠주기도 하더라고요.
0: 그거
1: 진짜
0: 먹고
1: 맛있었어요.
2: 저도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매번 놓쳐요.
1: 타이밍이에요.
2: 그러니까 크리스탈님 내년에 도전.
0: 그 점심 시간에 맞춰서 일찍 네. 하실 것 같긴 해요.
1: 일찍해요. 그 대형이다 보니까 준비가 과정이 너무 길어서.
2: 그래서 우리가 못 갔나 봐요.
0: 아, 항상
2: 점심 시간에 맞춰서 가니까 우린 늦는 거죠.
1: 조금씩 늦어서 한두 시 그때쯤에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비비시더라고요.
2: 그걸 봐야 되는데.
0: 아, 진짜요. 내년에 꼭 봐야죠. 그리고 오늘까지 그 군산 시간여행축제 하잖아요. 그래서 볼거리도 되게 많은데 혹시 가본 적 있으실까요?
1: 시간여행축제는 아직 기회가 못 돼서 기회가 못 가는데 뭐 늦게까지 밤 9시까지 볼거리도
0: 그 일대가 다 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아이들과 가면 진짜 좋고요.
1: 저는 그건 지나서 좀 아쉽지만 이제 역사, 아이가 있다 보니까 역사하고 관련된 축제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지문화축제도 있고 그리고 고창 모양성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거긴 안 가봤어요. 저도.
2: 고창은 안 가봤어요.
1: 고창 모양성제 이것도 이제 역사문화축제라고 하더라고요.
2: 그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가기에는 너무 좋겠다.
1: 네, 여러 가지 이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거, 다리병 낫게 하는 거, 그런 답성놀이 같은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표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들 보면 아이들한테 이제 눈욕이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왜냐면 요즘엔 GPT를 AI가 발달했다 보니까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볼거리도 보고 그래야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1: 솔직히 요새 놀거리는 참 많아졌어요. 뭐 키즈카페며 이제 워터파크며 놀거리는 많아졌는데 옛날에 그런 놀거리가 없어도 많이 놀았던
2: 맞아요. 느낌, 저희 어렸을 네. 때 그 감성과 네. 지금 없어요. 아이들이 노는 감성은 감성 차이가 너무 좀 차가워졌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1: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지고
0: 그래서 공동체 놀이가 계속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공동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들 현장 체험학습조차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0: 맞아요. 좀 아쉬움이 많죠.
2: 그래요. 현장 체험을 뭐 간단한 뭐 그래도 좀 나가서 체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마저도 허락이 안 되는 시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
1: 그리고 또한 생각. 선생님들도 학부모들이 개인주의 학부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피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하더라고요.
0: 이건 개인의 생각이니까 그쵸? 그쵸?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곧 있으면 그 축제도 있어요. 가보셨죠? 예전에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1: 네, 저 해마다 가보는 것 같아요.
2: 거기가
1: 네.
2: 큰 행사라.
0: 네, 맞아요. 11월 1일까지 하거든요. 10월 23일에서 11월 1일까지 하는 건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1: 노란색 국화가 너무 예쁘고 그걸로 이제 다양한 모양을 구성해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볼거리도 제법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고 괜찮아요.
0: 네, 저 근데 최근에 알게 된 거. 제가 그 알러지가 있는데 원래 국화에 알러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국화 축제 갔을 때 기침을 하진 않아요.
1: 그러면 올라와요?
0: 아 진짜 기침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거든요. 근데 서양 국화라고 있어서 똑같은 국화인데 왜 알러지가 없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환삼덩굴이라고 해서 그 어디 이렇게 산책을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재채기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또 다른 알러지가 생기나?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1: 같은 국화지만 종류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성분들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0: 그러겠죠. 우리 이렇게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하늘 땅 별 땅 유니스 음악 듣고 올까요?

0: 하늘땅 별땅 유니스 음악 들었습니다. 좀 전에 경미님이 또 챌린지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1: 요새 챌린지 진짜 많은데, 퇴사할게요
0: 저는 하나도
1: 챌린지도
0: 모르니까.
1: 있고, 퇴사할게요 챌린지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노래든 내용에 대해서 한숨에 하는 한숨 챌린지라고 또 있어요.
0: 우리 방송에서 한숨 안에 다 말하는 걸로.
1: 멘트를 한숨 안에?
0: 할수
1: 어떠세요?
0: 있을 것 같아요.
1: 대박이겠는데요?
0: 할수 있을 것 같아요.
2: 한숨이 짧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1: 그래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한숨을 해야 된다는 거.
0: 좋아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오늘 어땠는지 궁금해요. 눈치 게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1: 나를 채우는 거, 나를 채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도 그렇고, 재테크도 있고, 통장도 있고, 그리고 마음도 있고. 가을 하면 굉장히 느낌이 허전하고, 쓸쓸하고, 답답한 느낌인데, 그것들을 이제 덜어내고, 새로운 것을 채우면서, 이제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0: 덜어내다라는 표현이 참 생각이 드네요. 챌린지를 왜 계속 질문하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허전해서 계속 챌린지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1: 거기에서 나오는 도파민도 꽤, 그리고 이제 한숨에 내가 이걸 해냈다는 희열감?
0: 그럴 수도 있겠다.
1: 그거 쉽지 않잖아요.
0: 어려워요.
1: 엄청 힘들죠.
0: 덜어낸다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진 않았었네요.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케빈님은 어떠셨나요?
2: 저는 또 반대로 너무 사람이 무언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관심을 갖고 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그냥 잠시 자기한테 멈춤 버튼을 누르고 좀 잠시 한숨 아니면 그멍 때리기 그런 거 하는 잠시만의 쉼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1: 맞아요. 요즘 사람들 정말 폭주기관차예요. 쉬지 않아요.
0: 갑자기 건지산의 편백나무 밑에 그 의자가 생각나네요. 왜 그럴까요? 다음 회 가시죠. 그래서
2: 네.
0: 푹 쉬면 좋겠네요.
2: 네.
0: 오늘 두분 감사합니다.

이번 가을에는 잠깐이라도 나는 뭘 좋아하지? 요즘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올 가을에는 꽃도 더 많이 보고 좋아하는 것들로 제 시간을 조금씩 채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을도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시민이 만드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금까지 낭만무지개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곡은 데이먼스 이어 잊지 못할 당신에게입니다. 이상으로 낭만무지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반팔 셔츠, 소매 끝이 딱 좋았는데요. 지난 주말 아침에는요, 팔에 닿는 공기가 살짝 서늘했습니다. 아, 이제 긴 팔, 긴 소매 옷을 꺼낼 때가 됐구나. 그래서 큰맘 먹고 옷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 정리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여름 옷은 개어서 윗칸으로 올리고요. 구석에 있던 가을 옷은 하나씩 꺼내서 탁탁 털어도 보고요. 그렇게 작년에 있던 트렌치코트 하나를 꺼내 입어보는데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명함 한 장을 들고 있으니까 그분 목소리가 떠오르고요. 같이 마셨던 커피 맛이 떠오르고 회의 끝나고 함께 웃었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겁니다. 꼭 1년 동안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기억을 누가 살짝 꺼내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옷은 계절이 돌아오면 다시 꺼내 입잖아요. 기억도 그렇습니다. 잊은 게 아니라 잠시 넣어두었던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요. 주머니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라디오 책갈피 가족 여러분의 옷장 속 가을 주머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채갈 베이칸도입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여름 무더워서 덥다 가을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했는데 10월이 됐네요. 10월이 되었고요. 며칠 사이에 이제 정말 가을이 성큼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성큼이라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지금 가을이 왔다는 말에 성큼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날도 꽤 선선해졌고요. 어떤 때는요, 선선함을 넘어 쌀쌀한 느낌도 듭니다. 밤에는, 늦은 밤에는, 특히 밤에 자다가 새벽에는 서늘함을 넘어서 이제 어추, 약간 춥다. 물론 한겨울 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운 여름을 지나고 맞이하는 선선함으로는 쌀쌀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요, 이제 제법 긴 소매 옷이나 겉옷을 입은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하는 게 있죠. 옷장 정리인데요. 옷장 정리를 하다 보면요, 명함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 주말 아침에 제 옷장 정리를 하다가 이제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되었기 때문에 여름 옷은 넣고 가을 옷, 그리고 살짝 이른 겨울 옷을 점검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 옷장에서 나온 것들, 점검하다가 정리하다가 나온 것들 말씀드려 볼게요. 카디건 주머니에서는요, 반쯤 쓰다만 립밤이 나왔고요. 네, 입술에 바르는 거 있죠. 점퍼 안주머니에서는 작년 가을에 본 영화표가 나왔습니다. 무슨 영화였는지 표를 보고 나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영화를 원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뭐한 5, 6년 전부터는 1년에 몇번안 보거든요. 그래도 보고 나면 또 언제 봤는가 그런 거 잊어버리죠. 영화표를 보고 나서야 기억이 났고요. 청바지 뒷주머니에서는 네, 짐작하시죠? 꼭 이런 때 나왔으면 하는 거, 1,000원짜리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작년에 제가 올해 저에게 준 선물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주머니라는 건요, 옷의 포켓이라는 건요, 계절마다 따로 쓰는 작은 서랍 같습니다. 여름 옷 주머니에는 여름의 물건이 있고요, 겨울 옷 주머니에는 겨울의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이 지나면서 옷을 넣어두는 순간 그 서랍도 같이 닫힙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서 다시 그 계절이 되고 그 옷을 꺼내 입을 때는요, 그 서랍을, 닫혀있던 서랍을 다시 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엔 물건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물건을 넣었던 순간에 내가 같이 들어있고요. 그 시간이 함께 머물러 담겨 있습니다. 영화표를 보면요, 그날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영수증 한 장을 보면요, 물론 전부 다그 영수증을 받았을 때 기억은 안 나지만, 많은 경우에 그날 무엇이 먹고 싶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참 작은 종이의 한 장인데요, 기억은 꽤 크게 딸려 나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일상에서 매일 많은 것들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살아갑니다. 받은 쪽지가 있을 수 있고요. 챙겨둔 사탕, 누군가 건넨 명함, 그 순간엔 별 생각 없이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잊을 때도 많아요. 주머니에 넣어두고. 나중에 보면 그게 그 시절을 기억하는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명함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명함이라는 건요, 명함을 처음 받았을 때, 누군가 처음 만나서 명함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과 직업을 먼저 알수 있지만요, 시간이 흐르고 명함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과 직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과 행동, 그리고 함께한 기억까지 명함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명함을 보면서 떠오른 거죠. 물론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는 처음 만났을 때 명함을 주고받지만 그 후에 뭔가의 교류가 없으면 잊혀지기도 해요. 그런데 처음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고 한동안 뭐 어떤 일을 하거나 관계가 유지가 되면, 그리고 그러다가 또 한동안 좀 연락이 뜸했을 때 우연히 이번처럼 명함을 발견하면요, 반갑기도 하면서 그 명함 속 그분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의 기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네. 나중에 보면 그게 그 시절을 기억하는 단서가 되기도 해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시간이 흐르고 명함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과 직업뿐만 아니라 그 행동과 함께한 기억까지 담겨 있잖아요. 가로 9cm, 세로 5cm, 남짓한 작은 종이 안에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 하는 일, 연락처.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명함 안에 건네는 아주 짧은 자기소개서이기도 합니다. 처음 명함을 주고받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요, 늘 조금 어색합니다. 두 손으로 건네고요, 두 손으로 받고요, 이름을 한번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명함을 지갑이나 주머니에 쏙 넣어두죠. 그 순간은요,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함은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긴 하지만 그걸로 끝인 경우도 많아요. 다음에 만날 일이 없거나 좀 그런 사이나 그런 관계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동안 뭔가를 같이 함께 할 건데, 그 처음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을 때는 앞으로 이분과 어떤 기억을 만들어 갈지, 어떤 관계가 될지 알 수는 없죠. 그런 기억인 거죠. 제가 작년에 받은 명함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냥요, 잘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시작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일로 몇번 만나다 보니까요, 회의 끝나고 같이 점심을 먹게 되고요. 점심을 먹다 보니까 뭐한번 먹는 게 아니라 자주 먹었겠죠. 저녁도 먹었겠죠. 밥 먹으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 말고 다른 일상 이야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주말에는 뭐 했는지, 그리고 요즘 좋아하는 책이나 새로 개봉된 영화는 봤는지, 봤으면 어떤 건지,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요, 일이 잘안 풀려서 둘다 하고 있던 프로젝트, 함께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둘다 지쳐있던 어느 저녁이었는데요. 그분이 따뜻한 아메리카노 커피를요, 언제 사오셨는지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별말 없이 그냥 커피만, 여기 아메리카노요 하고 쭉 내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마디였죠.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날은 참 고마웠던 기억입니다. 일로 만난 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친구라고 부르기엔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냥 동료라고 하기엔 너무 무심한 것 같고요. 그 사이, 친구와 동료라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관계. 저는 그런 관계에도 분명히 따뜻한 온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 거예요. 살다 보면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일로 만난 사람일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덕분에 버틴 날도 있고요, 그 사람들 덕분에 힘이 나거나 웃는 날도 있습니다. 물론요, 속상하거나 때로는 열받는 날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부서가 바뀌거나 회사를 옮기면요, 그 관계도 자연스럽게 옷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절이 지나면서 그렇게 옷장 안에 들어간 명함을요, 며칠 전,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까 가을 옷을 꺼내려고 옷장 정리를 하고 옷을 꺼내면서 다시 만난 겁니다. 명함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한 0.5초 정도는 명함 보면서 어떤 명함 내가 언제 받은 거였지 하다가 한 1초 안에 생각이 났어요. 아, 그분이라고 생각이 났는데요. 명함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 지난 가을에 같이 했던 그분이 떠오른 거예요.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문자를 보내볼까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휴대전화를 보니까요, 또 그게, 마음처럼 또잘안 되더라고요.
그래도요,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지금처럼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요, 누군가가 오랜만에 문득 떠올라서 꼭 명함을 봐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봐도 뭐 길을 걷다가 어떤 카페를 봤는데 그 카페에 예전에 누군가와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아예 그런 게 전혀 없지도 그냥 일상에서 뭐 길을 걷거나 할때 과거에 누군가와 기억을 공유한 그런 자리나 순간이나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누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경우 있죠. 그런 때 이제 전화를 할까 말까 오랜만에 망설이다가 안할 때도 있고 또 전화를 할 때가 있죠. 그렇게 전화를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그때 서로 반갑게 우려와 달리 걱정과 달리 이 사람이 갑자기 당황하면 어떨까? 너무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네, 그런 마음과는 달리 그런 우려와는 달리 서로 반갑게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갈 때입니다. 다시 찾아온 계절과 그 계절 옷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명함처럼요. 만일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 가을이 지나기 전에 지난 기억을 다시 한번 건네봐야겠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가족 여러분 중에서도요. 최근에 옷장 정리를 하셨다면요. 지금 갑자기 날이 추워지니까 아직 거리 나가면 반반인 것 같아요. 여름에 입었던 반팔 소매, 반소매인 경우가 있고요. 또긴 소매인 경우가 있고요. 내지는 반소매나 긴 소매를 입고 위에 얇은 겉옷, 카디건이나 얇은 바람막이 점퍼 같은 거, 후드티 같은 거 이제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가을 옷을 꺼냈는데 주머니 속에서 뭔가 나왔다면요. 무엇이 나왔는지, 어떤 거였는지, 어떤 게 나왔는지 너튜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번 가을이 아니고요. 예전에 있었던 뭐 이런 것도 돼요. 옷을 세탁을 하고 청바지를 꺼냈더니 주머니에 손을 딱 넣는데 청바지가 마른 다음에 뭔가 손에 이렇게 화장지 같은 게딱 잡힌다. 꺼내봤더니 예전에 중요한 뭔가에 쪽지를 적어놨는데 그게 이미 다 뭉개져서 뭔지 모르겠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네, 그런 경우일 수도 있죠. 어떤 내용이든 다 좋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종현과 고영배가 함께합니다. 가을이긴 한가 봐.

종현 고용배 가을이긴 한가봐 가을이긴 한가봐 듣고 오셨습니다. 가을입니다. 그리고 10월이니까 9월, 10월, 11월이 가을이기 때문에 이제 깊어가는 가을로 들어선 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37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36회 책갈피 방송과 그 전주 135회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136회 방송에서요. 이전 방송 135회라고 하려고 했는데 천이 먼저 나왔네요. 네, 천회까지는 라디오 책갈피 방송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난주가 136회였고요. 지지난주가 135회였는데 지난주에 135회에 남겨주신 청취자 사연 함께 했죠. 그런데 그날 소개를 다 하지 못해서 소개하지 못한 댓글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주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135회 방송 내용은요. 3층 베란다 창가까지 자란 전나무, 초록색 전나무 두 그루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밤길을 걷다 올려다본 창문에서는 노란 불빛이 새어나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길을 걷다가 올려다봤는데 그냥 올려다봤다고 생각은 했지만 당시에 아마 거기에 평소 못 보던 노란 불빛이 더 느껴졌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렇게 올려다본 창문에서는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앞에는 초록나무가 서 있었고요. 두 그루였죠. 네, 그 초록나무가 그 3층 유리창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창문과 그 나무의 거리가 부러웠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 집에 사는 분들이 부러웠던 겁니다. 3층 창문만 열면요. 바로 눈에 보이고요. 그 나무가. 손에 닿는 그 나무. 예. 물도 주고 싶고요. 저였다면요. 말도 걸고 싶고요.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 트리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상상까지 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그 나무의 머리를 창을 열면 그 전나무가 두 그루가 창문까지 올라와 있으니까요. 쓰담쓰담 하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뭐 거기 지금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분도 그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요즘도 지날 때마다 그 나무 생각이 나면요. 일부러 근처에 가서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봤어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네. 그 나무 보려면요. 아파트가 116동까지 이제 단지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그 동으로 오면 그 앞을 안 지나가요. 근데 이제 우연히 지나다가 그때 봤던 기억 때문에 그 나무 잘 자라고 있나 하고 그 따뜻한 불빛을 보고 싶으면 일부러 집으로 바로 오는 지름길이 아니고 살짝 아파트 단지를 돌아서 그 앞으로 오긴 해야 합니다. 작은 나무가요, 시간의 터울만큼이나 자랐던 지난 시기예요. 이제 입주한 지한 15년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그 지난 시간의 터울만큼이나 3층 높이까지 전나무 두 그루가 자란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나의 일상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나의 생각이나 상황은 얼마만큼 자랐을까? 그 작았던 나무가 껑충 훌쩍 그 아파트의 3층까지 자랐어요. 오늘은요, 제가 숫자를 자꾸 크게 말하려고 하네요. 아까 135회에는 1000이 먼저 나왔는데, 방금은 3층인데, 13층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제가, 엇! 하고 3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더불어 삼게 했었죠. 난 얼만큼 그 시간 동안 변화가 있었을까 하고요. 그럼 지지난주였죠? 135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 중에서, 지난주에 소개 못했던 거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해올리 운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불 켜진 따뜻한 그 집은 늦어진 가족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겠죠? 하트 이모티콘.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기분은 외로움이 밀려오겠죠? 언젠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항상 늦게 퇴근하는 저에게 불만을 말할 때는 몰랐는데요. 요샌 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맘 알듯도 하면서 느낌표 땡땡 해주셨습니다. 어감과 느낌이 그러네요. 문화수님이 적어주신 글을 보면서 불 켜진 따뜻한,
불 꺼진 외로운. 아,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불이 켜지고 꺼지고에 따라서 따뜻함이란 느낌과 외롭다라는 느낌이 공존하고 있네요. 더구나 지금처럼 가을밤이면요. 더 좀 이런 느낌들, 따뜻한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왠지 쓸쓸한, 가을에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종부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회색빛 도시에서 만나는 따스함입니다. 노란색 불빛도 초록 나무도 잿빛 도시를 천연의 색, 자연의 색으로 점점점. 그래서 더 소중하게 와닿는 풍경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회색빛. 우리가 뭔가 삭막한 도시, 현대 이야기를 할 때는 회색빛 도시, 네모난 도시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네, 그렇게 회색빛과 네모난 그런 도시 안에서 노란색 불빛도, 초록 나무도, 잿빛 도시를 천연의 색, 자연의 색, 칼라인 거예요. 더구나 밤에 봤으니까 안 그래도 회색빛 도시 아파트이고 어두운 밤인데 그 3층 집에 노란색 따뜻한 불빛이 밖으로 환하게 나오고요. 그 불빛을 받아서 그 3층 높이까지 있던 초록색 나무가 더 초록색이 흰색 불빛을 받는 것보다 노란색 불빛을 받으면 더 정말 연두 초록처럼 보이거든요. 그 느낌의 풍경, 말씀처럼 저에게도 소중하게 와 닿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책갈피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어서 한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창문을 열었는데 손 닿는 곳에 나무가 있다면 점점점점점점점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일단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분은 누구나 구입해서 집안에 놓을 수 있지만 3층 높이까지 자란 나무가 집에 창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 나무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고 싶네요. 물론 3층에서 준다는 말은 아니고요. 히읗 히읗. 집에서 물을 담아가서 1층 나무 뿌리 있는 곳에 주고 싶습니다. 식물 영양제도 주고요.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를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네, 저도 물 주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역시 3층 유리, 우리 뭐 집에 유리문을 열면, 베란다 문을 열면 바로 거기에 초록나무 두 그루가 있으니까 유리창에 손을 쭉 내밀어서 물을 줘도 되긴 하죠. 네, 그렇긴 한데 뭐 뿌리에 물을 주는 게더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3층에서 물을 주는데 그게 이제 전나무 입끝에 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1층과 2층 베란다 내지는 창문 안으로 물이 튕겨갈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잘못하면 또 피해가 갈수 있으니까요. 준다고 하면 네, 뿌리에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양제 이야기요. 식물 영양제도 주고 싶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전 책갈피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봄이었나요? 그 전나무가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 3층 아파트 앞에 정도만 정말 그 건물의 아파트에 딱 붙어서 이렇게 전나무가 심어져 있고 나머지는 그 아파트의 방해가 되지 않게 아파트 주변에 테두리, 담장, 벽처럼 이렇게 만들거나 쭉 세워뒀죠. 그 둘레에. 그리고 중간중간 작은 공원처럼 돼 있는 곳들에 전나무가 많거든요. 벚나무하고 전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요. 그리고 그 담장처럼 벽처럼 아파트 끝에 해놓은 전나무 아래에는 또 이제 장미꽃도 많이 있거든요. 보통 아파트 담에 담 대신 장미꽃 심어두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올 초에 문득 집에 들어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저기 지금 서 있는 전나무와 장미꽃들은 비가 오면 그때서야 물을 좀 받고 날이 계속 가물면 가뭄에 어려워하고 이 겨울 동안 추움을 났는데 이제 봄이 되었는데 아, 뭔가 영양제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 안에 있는 화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사례처럼 집 앞에 창문까지 자란 나무도 아니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좀 걸어서 주변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액상 영양제, 물로 된 영양제 처음엔 5개, 나중에 또 5개, 총 10개를 그 뿌리에다 뿌려줬습니다. 나 아파트가 워낙 넓으니까 제가 뿌려준 부분은 제가 살고 있는 동하고 그래도 가까운 전나무죠.
거리로 보면 한 구간으로 보면 한 15m에서 20m 구간인 것 같아요. 그 구간에 영양제를 줬죠. 10개 처음에는 그리고 한 1.5리터, 2리터짜리였어요. 한 개가 영양제가 그걸 10개나 줬는데 아, 나중에 봄이 되고 이제 장미도 새순이 나오고 그럴 때 마음이 설레면서 기다렸거든요. 영양제를 줬기 때문에 얼마나 평소보다 더 많이 푸르게 자랄까. 그런데 똑같더라고요. 네. 나무 뿌리에 기별도 안 갔나 봐요. 그래도 분명 안 준 것보다는 네, 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을까. 아, 나무들도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정말 좋아하는 저에게 솔깃한 내용이었어요. 창문까지 키가 자란 큰 나무에 크리스마스 장식이다. 점점점점점 하고 스마일 이모티콘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네, 특히 나무 좋아하시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트리 좋아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집 문을 열었는데 앞에 더구나 1층도 아니고 3층에 사는데 거기까지 나무가 있다고 하면 저하고 비슷한 생각, 지훈님과 비슷한 생각, 크리스마스 트리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까지 그 3층 높이까지 나무가 자랐다는 건 제가 이제서야 발견했지만 그 아파트 10년 넘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지나갈 때 겨울에도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트리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깜빡이 전구 같은 거 불빛은 더못 보고요. 있었으면 눈에 띄었겠죠. 뭔가 이런 청취자분들과 제 마음을 담아서 이번 겨울 오기 전에 그 3층 집 노크까지는 아니고 문에 살짝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 참 예쁠 것 같아요 하고 한번 붙여놓을 볼까요? 포스트잇 같은 걸로 부러움에 그 3층의 주인장님이 부러움에 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상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식물이라고 하면 식물 집사 상미입니다. 히읗. 그림 같은 풍경이네요. 집 창문에 닿을 정도로 그것도 1층도 아니고 3층이나 되는 높이 바로 앞에 전나무가 있다는 거요. 왕 부럽습니다. 저라면 정말 물도 주고 잘 가꾸고 싶어요. 혹시 그 집, 혹시 그집 매물 나오면 알려주세요. 히읗히읗히읗 하면서 네 스마일 이모티콘 다양한 표정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평수여서 아마 큰그 아파트 이제 가격도 비슷하겠죠. 매물 나오면 매력 있는데요? 왜이 생각을 못했죠? 네, 한번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무가 부럽긴 하지만 저는 15층 살거든요. 그래서 남향인데 창을 열면 풍경이 참 좋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그 전나무가 부럽긴 하지만 멀리 보이는 풍경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좋기 때문에 그냥 매물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면 될까요? 네, 사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135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 중에서 소개하지 못한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지난주였죠? 136회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신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136회 방송 내용은요. 계절의 변화, 가을의 시작과 배경음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여름밤에 매미 소리가 지나고요. 이제 서늘한 밤 공기 사이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의 소리가 시작한 건데요. 이처럼 계절이 변하면서 자연의 소리가 달라지는 것처럼요. 일상 속에서 즐겨 듣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도 바뀌어 갑니다. 여름에, 더웠던 여름에 들은 빠른 음악보다는요. 뭔가 조금 느린 발라드나 R&B, 상숑, 포크송 같은 느린 템포의 음악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자연의 소리가 달라지고 즐겨 듣는 노래가 변하는 것처럼요. 일상에서의 배경음악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더불어서요. 늦은 밤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직접 녹음한 밤에, 늦은 밤에 거의 한 자정 무렵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다가 풀벌레 소리가 좋아서 함께 듣기 위해서 방송을 통해 녹음한 풀벌레 소리였는데요.
풀벌레 ASMR이었던 거예요. 혹시 지난주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요. 전주 FM 너튜브에서 136회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책갈피 가족 여러분과 함께 들으려고요. 제가 정성스럽게 녹음한 자연의 소리입니다. 지난주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신 댓글 시작할게요. 먼저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요즘 저는 유튜브로 음악을 많이 들어요. AI로 만든 노래 공유 너튜브인데요. 기존 노래보다 좋은 것도 많고 가을 분위기에 딱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맞아요. 이런 너튜브나 아니면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 아니면 뭐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서 음악 서비스 해주는 곳들 가면 요즘 한참 많이 보이는 게 가을 분위기에 맞는 뭐 가요 아니면 팝송, 뭐 올드 팝송 아니면 발라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앨범처럼 그런 리스트들 뭐 각자 개인이 올려놓은 거죠. 그런 음악들도 많이 있죠. 기존의 노래 그것도 좋지만 언젠가부터 올해 들어서 AI 생성형 AI 프로그램들 중에서 노래를 만들어주는 거 유행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점점 그 생성형 음악을 만들어주는 AI의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노래가 정말 좋더라고요. 좋은 노래가 많더라고요. 저도 만들어 보니까요. 네, 더 이제 잘 만드시는 분들이 가을 분위기의 노래 AI로 만들어서 올려놓는데 저도 요즘 많이 듣습니다. 여름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는 신나는 노래, 기존에 있던 노래가 아니고 창작을 한 거죠. AI로요. 이어서 누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요즘 저의 플레이리스트 중 첫 번째는요.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입니다. 웃는 이모티콘. 요즘 푹 빠져 있어요. 다시 듣고 점점점 1시간 버전으로 너튜브로도 들어요. 헤헤. 가을 그림 같은 소중한 노래입니다. 요즘 저는 책을 읽고 있어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는 올 초부터 책을 많이 읽으려고 했는데 못하다가 최근에 읽기 시작했어요. 정독보다는 다독이 목표입니다. 히읗. 책 읽기 좋은 계절, 음악 듣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히읗이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좋아하는 노래 만나면 하루 종일 듣게 되는 날들도 있죠. 저도 요즘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냐고요? 네, 나중에 다음 주에 이번 주는 준비를 안 해서 다른 노래를 함께 듣기 위해서 선곡을 해놨거든요. 다음 주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에요. 네, 그리고 독서의 계절. 최근에는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 마치 뭔가의 캠페인처럼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근간에는 뭐 이제 뭐 가을이다 하면 자동적으로 독서의 계절에 떠오르긴 하지만 캠페인처럼 어디선가 문구로는 자주 못 본 것 같은데 누씨님이 오랜만에 네, 글로 적어주셨습니다. 저도요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올해 들어서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싶다고 했는데 네, 결국은 또 이렇게 가을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올게요. 루시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너드 커넥션, 그대만 있다면.

너도 커넥션 그대만 있다면 듣고 오셨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요, 음악 나가는 사이에 초반에 제가 갑자기 뭔가 분주하게 책상 위를 살피다가 잠깐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음악이 나갈 때 다음 원고와 사연 내용을 제가 음악 들으면서 쭉 이렇게 미리 한번 봐요. 어떤 이야기 나눌까 하고 보는데, 한장한장 넘겨왔는데 뒷부분에 원고가 없더라고요. 출력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막 열심히 어딘가에 끼어 있을까, 여기 찾아보다가 스튜디오 안에 찾아보다가 밖에 사무실 나가서 프린터기 보니까 거기에 다못 가져온 두 개가 밑에 있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여름이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는데, 뭔가 이렇게 저처럼 원고 일부를 뒷장을 흘리고 온 것처럼 여름에 뭔가 두고 오셨던 흘린 게 있으시다면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절이 지나고, 네, 이건 또 옷장에서 발견한 메모처럼 그렇게 반감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아니겠네요. 사무실 공동 공간에 있으니까 없어지겠네요. 그럼 뭔가 놓고 온 아쉬움이 있으시다면 가을이잖아요, 아직. 올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챙겨 보시는 거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서 너드 커넥션에 그대만 있다면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왠지 처음 듣는 노래인데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노래의 원곡이 따로 있는데요. 원곡은 일기예보였죠. 일기예보의 그대만 있다면 공명은 같습니다. 일기예보의 원곡이 뭔가 아련한 느낌이었다면요, 너드 커넥션의 리메이크 버전, 방금 들었던 버전은 좀더저 개인적으로는 담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곡이 좀 아련하다라고 하면 이건 아련함을 품고 있으면서도 뭔가 무심하게,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마침 올해 2026년에 올해 다시 한번 리메이크 됐는데요. 혹시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국 가수가 리메이크한 게 아니고요. 줄리안 러너라는 미국 아메리칸 싱어입니다. 가수입니다. 저는 우연히 노래를 그 온라인에서 쭉쭉 보다가 듣고 나서 처음에는 그대만 있다면을 리메이크한 노래인지 몰랐어요. 그냥 좋아서 어떤 가수지?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리메이크한 노래였더라고요. 줄리안 러너는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수이면서 배우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곡을 해석하고 불렀는지 또 다른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요, 앞서 청취자분들의 댓글에 올려주신 것처럼 마음에 맞는 노래, 특히 가을 들어서 계절이 바뀌면서 그럼 여러 번 듣게 되잖아요. 저는 이 노래가 올 여름에 많이 들었던, 그리고 요즘엔 좀 뜸했는데 올려주신 루시님의 너도 커넥션에 그대만 있다면 찾으면서 아 맞다 하고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또 들었어요. 다시 한번 듣게 되니까 또 여러 번 듣게 됩니다. 노래 한번 듣고 할게요. 줄리안 러너가 부릅니다. 이븐 이프.

네. 네, 줄리안 러너의 even if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라디오 책갈피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전주권에서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로 생방송 청취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죠. 앱. 공동체 라디오 다운받아서 보시면 무료 어플이거든요. 그 안에 전주 FM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이 전파로 들을 수 있는 건 전주권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실시간 생방송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너튜브로는 생방송으로 나간 다음에 하루에서 늦게는 3, 4일 정도 시기 안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오늘따라 칸도가 왜 이렇게 분주하냐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따라 음악 나갈 때마다 분주하네요. 또 음악 나갈 때 원고 다시 한번 빠진 게 있나 챙겨보면서 사연에 대한 내용 잠깐 메모를 하다 보니까 급 노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줄리안 너너 이브 리프 함께 하고 오셨어요. 원곡은 우리나라 가수였죠. 일기예보의 그대만 있다면 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Even If 느낌, 네. 팝송 버전은 어떠세요, 느낌? 저는 일기예보가 부른 원곡도 좋고요. 그리고 너더 커넥션, 네, 우리나라 가수죠. 리메이크 곡도 좋은데요. 줄리안 너너의 버전은 또 다른 느낌으로 좋았습니다. 루시님 신청곡 보고 생각나서 덕분에 올 여름에 한참 많이 들었던 Even If를 찾아 들었네요. 네. 그럼 지난주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신 댓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136회 방송에 청취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글인데요. 이어서 수영님 글입니다. 가을 축제가 전국적으로 많더라고요. TV에서 가을 축제 보면요.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요. 스마일 이모티콘. 그런데 문제는 TV에서 보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 축제가 끝나버려요. 히읗이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식이 좀 늦은 거예요. 저도 그런데요. TV 보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봄에 꽃과 관련된 꽃이 막 피면서 그와 관련된 축제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물론 국화나 코스모스처럼 가을 축제도 많으면서 단풍 축제가 많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TV에서 다뤄줄 때 아, 멋지다. 가고 싶다라고 하면 뭐 기간이 내일까지나 내일 모레까지나 그러니까 축제 소개 홍보를 TV에서 해준 게 아니라 이미 축제 중인 거 현장 모습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늘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내년에는 저기 꼭 가야지 하는데 또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리죠. 공감합니다, 수영님.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글도 써주셨으니까요. 미리 한번 검색해 보셔서 계획 세워서 뭐 단은 못 가고 또 축제가 보통 주말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좋은 축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 9월 말 주말, 10월 첫 번째 주말, 두 번째, 세 번째 주말. 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몰려 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그 안에서도 축제를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 이어서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썸네일 이미지에 가을이 듬뿍입니다요. 히읗. 더운 여름을 싫어하는 저이기에 요즘 선선한 날씨가 너무 좋네요. 살만합니다. 히읗 히읗. 행복한 가을 되세요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가 그 썸네일 이미지 올릴 때 보통 그 계절과 관련된 거라던가 그날 방송 내용과 관련된 거, 아니면 뭔가 색상의 콘셉트를 정해서 하는데 요즘에는 가을 느낌들 조금 담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그 알아주셨네요, 지훈님.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날씨가 요즘 선선해서 좋고요. 쌀쌀해지고 있는데 그 약간 쌀쌀한 느낌. 그래서 뭔가 소매 끼칠 여미는 그 느낌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영님이 이 앞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축제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연휴가 많더라고요. 지금 추석 연휴 저희가 9월 말에 지났고요. 또 10월 첫 번째, 두 번째 주에도 한글날 연휴? 개천절 연휴 등이 있어서 축제의 시즌이자 또 연휴의 시즌이 이어지고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네, 이하토 할 날들이
10월에 초반에 중반에 함께 있습니다. 이어서 경희님 글입니다. 아, 풀벌레 소리 참 좋아요. 힐링이 되고 센트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1분 30초가 아니라 1시간 내내 듣고 싶어요. 방송을 녹음하고 싶네요. 오늘 생각날 때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가을이 정말 깊어가는 소리예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과 하트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방송을 녹음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이랬죠. 네. 스마트폰 없고 컴퓨터도 있거나 이제 막 나왔을 때 라디오에서 전파 주파수 찍지 치직치직 맞춰서 듣다 보면 좋아하는 노래 기다리고 있다가 공테이프를 미리 넣어놓죠. 그 노래 나오면 녹음 버튼 딱 눌러서 녹음합니다. 그리고 녹음 끝나면 스탑하죠. 그래서 그때 가장 얄미웠던 방송 DJ 진행자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 전곡을 3분이면 3분, 4분 녹음하고 싶은데 중간에 꼭 멘트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러죠. 특히 클로징 멘트 할때 시간이 좀 애매하면 클로징 시그널 뮤직 BGM을 따로 쓰지 않고 끝곡으로 오늘도 시간상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몽실이 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포르테턴 잎사귀들이 노랗고 빨간 옷을 입었더라고요. 너무너무 예뻤는데 바로 떠오른 건요. 아, 나류 책갈피에 이 이야기 나눠야지 했습니다. 저의 거실 옆 나무 친구는요. 3일 전 수많은 잎사귀 중에 한 개의 잎사귀만 예쁘게 붉은 빛으로 물들어서요. 그 모습을 집에서 보며 참 예쁘다 했었는데요. 어쩜 그리 하루가 다르게 자연은 또 다른 예쁨을 보여주네요. 올봄 벚꽃도 며칠 사이에 갑자기 후루룩 예쁘게 피었었는데 단풍 친구들도 낙엽 친구들도 갑자기 후루룩 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몇주 동안 자주 들으며 따라 불렀던 이승철의 말리꽃 신청드립니다. 진행자님 체크셔츠가 참 예쁜 가을빛이네요. 이 가을 예쁜 마음으로 행복한 진행자님과 청취자님이시길 원해요. 라고 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라디오 재갈피 방송 중에 이야기한 내용들이 거의 다가 아니고 100% 전부 일상에서 어떤 상황에 이걸 함께 방송을 통해서 나누고 싶다라는 거 메모해뒀다가 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지난주에는 함께 듣고 싶다라는 생각에 책갈피 가족분들과 풀벌레 소리까지 녹음해서 또 했었습니다. 글 감사합니다. 이어서 헤얼리 오나스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조용한 곳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가는 네 들려서 유유 우는 표시요. 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는지요. 두 날개를 열심히 비비며 최후의 구애를 하는 왠지 모르게 구슬프게 들려오는 건 저만의 감성 물음표. 저는 일찍 잠을 자고 남들이 좀 자볼까 하는 시간에 깨어서요. 새벽에 농막에서 자주자주 계절을 온몸으로 느끼곤 한답니다. 평온한 방송, 칸두쌤의 인간적인 삶의 평화로운 이야기 잘 듣고 공감합니다. 업로드를 월요일에 올려서 깜놀 하시면서 물음표와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난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방송으로 라디오 재갈피가 된 다음에 하루, 보통은 3, 4일 안에 업로드를 보이는 날이요. 너튜브에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부지런하게 월요일에 올렸죠. 그 말씀입니다. 늘 항상 조금 더 빨리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좀 늦어질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좀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님 풀벌레 소리 더 크게 들린다고 말씀 주셨는데 텃밭 이야기 관련돼서 가끔 글을 적어주셨잖아요. 텃밭이면 아무래도 도심보다 좀 떨어진 회색빛 도시에서 좀 떨어진 푸른 곳일 테니까 제가 아파트에서 듣는 것보다 풀벌레 소리가 더 많겠네요. 때로는 너무 많으면 잠시 고요함을 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요, 나르차카피 오늘 마무리 노래이고요. 앞서서 세연님이 올려주신 그림미, 아, 세연님이 올려주신 신청곡입니다. 이승철의 말리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무님, 단풍명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TV에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민영님, 귀뚜라미 소리가 음악의 선율처럼 들린다고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드리님, 10월이라 생각하니 이제 가을이다. 가을이 되니 올해도 다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급해진다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단풍 구경갈 단풍철이네요. 그리고 귀뚜라미 소리는 점점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한 10월이네요. 선무님, 민영님, 소망드리님 말씀처럼요. 하나하나 계획 세워서 나중에 내년 이맘때쯤에 옷을 꺼내면 그 기억도 함께 그 안에 담겨있는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전주 공동체 라디오였고요. 라디오 책각 베이칸도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0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휴일이지만 마지막 휴일이 연휴의 끝자락에서 맞이하는 오늘은 놀자입니다. 즐겁게 잘 노셨나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열심히 오늘은 놀자.

0: 네, 하늘 땅별 땅. 아, 유니스 버전으로 똑같습니다. 버전이라면 그렇죠? 리메이크 곡입니다. 아, 우리가 알던 하늘 땅별 땅은 조금 차이가 있죠? 목소리가 좀 맑아졌다고 해야 하나? 인사 나누시죠.
1: 안녕하십니까? 이국 인사드립니다.
0: 변함없이
1: 네, 변함없이 반짝거리는 이마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0: 어떻게 좀 명절 잘 보내셨어요?
1: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 만나서 좋은 이야기도 듣고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가족들과도 또 시간도 보내고 땀 흘리면서 지냈습니다.
0: 정말 공식적이고 도식적인 이야기를 9월이 어떻게 벌써 갔어요?
1: 그러니까요. 한 달이 그냥 흠뻑 지나갔습니다.
0: 월초에 저희 시장 이야기 좀 하고, 어떻게 우당탕탕 가는 것 같아요? 기분은?
1: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 녹화에서 하나 틀렸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더위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해서 자신 있게 9월 10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9월 25일로 정정하겠습니다.
0: 뭐? 나라님도 못 맞추는 이야기인데.
1: 그러니까요.
0: 아이고, 근데 올해는 너무 더웠어요.
1: 네, 많이 더웠고요. 또 이번에 추석 때도 가니까
0: 예.
1: 이 가뭄 때문에 저수지에 물들도 다 말라져 있고 밤이나 감 같은 과실들이 작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대추도 마찬가지고 감이 제대로 열기도 전에 이파리가 단풍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감 같은 경우에도 조기에 다 떨어지고 낙과가 많이 생기고 해서 감농사 지으신 분들 그리고 저희들 같이 한 번씩 얻어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산속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번에 가을은 이번 추석은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0: 그러니까 원래 이제
1: 추석길이었던 것
0: 추석
1: 같아요.
0: 때 성묘 가면서 감이든 밤이든 좀 죽는 재미가 있었는데
1: 그렇죠.
0: 어디다 대추도 좀 따먹고
1: 네네네네.
0: 그랬는데 좀 그게 아쉽습니다. 아니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요. 지금도 좀 걱정입니다. 좀뭐 저번에 뭐 비가 좀 왔었는데 보니까 산에 있는 그 산미트로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제방이라고
1: 네,
0: 하잖아요.
1: 그렇죠.
0: 사방댐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는 저수지에 뭐좀 타고나니까 큰 대형 저수지는 뭐큰 기별도 없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 너무 걱정입니다. 태풍을 기다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1: 그러니까요, 또 태풍을 기다리자니 또 수해 걱정이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사실 이번에 제가 임실인데, 임실 시골집을 갔더니 그앞 개울이 다 말랐더라고요.
0: 그니까.
1: 그래서 20년 동안 처음 겪는 일이라고 지역 동네분들이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비만 쫙 뿌려주고 물만 주고 하면 쓰겠어요.
1: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절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0: 그니까요. 이건 좀 맞았으면 쓰겠습니다. 자, 노래
1: 그러니까요.
0: 한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오와입니다. 갑자기.

0: 아이오아이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동네 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지.
1: 아, 오늘은 원도심 중에 한 군데인데요.
0: 예.
1: 예술인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주류 문화와 음악이 넘치는 곳, 동문상점가를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0: 그러면 동문삼정가라면 대충 제 위치가 어느 쪽이 되나요?
1: 아, 전주의 동문 쪽인데요. 그 경기전 옆쪽으로 해서 옛 홍지서림 골목 이쪽이 다 동문상점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인쇄소 그리고 그 헌책방, 그다음에 예술인들을 위한 공방, 그리고 뭐 음악다방 이러한 것들 다양한 문화 시설들이 밀집해 있었던 아주 원도심 중에 한 중심에 있었던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통로,
1: 네네.
0: 풍전제과 이쪽으로 해서 동구시장, 그러니까 한옥마을 그 주차장 들어가는 길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 안쪽에 있는 상권들을 주로 말하는
1: 네,
0: 거잖아요. 뭐
1: 그렇습니다.
0: 대표적으로 이제 홍지서림이
1: 네.
0: 있고, 우리가 그래서 서점부터 말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유명한 콩나물국
1: 그렇죠,
0: 붙잡기
1: 그렇죠,
0: 있는
1: 그렇죠.
0: 그
1: 웽,
0: 거리에서
1: 네.
0: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0: 아, 그래서
1: 맞습니다.
0: 다방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다방, 삼양다방이 지금 있는 곳, 거기.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동문상점가가 처음에 구성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라고 그래요. 60년대, 70년대 헌책방과 인쇄소 등이 밀집하기 시작하면서 동네가 발전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는 그곳이 헌책방, 사실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책들도 헌책 거래가 많았었다 그래요. 지금은 볼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면 헌책방도 10군데 가까이 헌책방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거기에 또 예술인들이 또 분위기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계셔서 공방도 있었고, 화가부터 시작을 해서 공방도 운영이 되고, 음악다방,
0: 그렇죠.
1: DJ가 운영하고 있는 음악다방들도 있었고, 그리고 통기타 가수들이 또 자주 이용하던 뭐 호프집이나 이런 카페들이 많이 있었던 아주 전주에서 가장 핵심 적인 상권이었었죠.
0: 그러니까 그 문화 1번지라고.
1: 맞습니다. 전주의 문화 1번지 하면 동문 상점가를 떠오르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0: 있었죠, 저.
1: 있었죠. 네네네.
0: 동문상감가의 말씀 이제 하는 게그 DJ가 있던 돌 보면 뭐 지금 없었으니까 말하면은 그 클래식 감상실 있었던 필하모니.
1: 아,
0: 아, 지역에
1: 맞습니다.
0: 필하모니가
1: 네네네. 저기
0: 있었고,
1: 필하모니.
0: 그때 뭐 활주로 뭐 박생각 옛날 생각이
1: 그렇죠. 그
0: 나는가.
1: 당시에는 상당히 사실 그게 건전한 청년들의 문화였잖아요.
0: 그쵸.
1: 지금 저희가 뭐 극장 가듯이 어디 공원 나들이 가듯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은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악다방 하면 콜라텍 같은 그런 분위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0: 그렇죠.
1: 사실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음악다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LP판이 돌아가는 DJ에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곡들
0: 그렇죠.
1: 적어 내고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숭고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0: 예.
1: 좋은 공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0: 자,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승갑니다. 비가.

0: 비가 우승화였습니다. 동군 삼정가 말씀은 하셨는데 그 이제 옛날에 화려했던 방송이 네. 있는데 지금 조금 요즘은 분위기 어떤가요?
1: 상당히 어두워졌죠. 골목길 자체가. 과거에 그 화려했었던 명성은 말 그대로 과거가 되었고요. 한 10여 년 전부터 새로운 상권들이 생겨나면서 예. 동문 상점가들이 시대에 맞춰가지를 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가게들도 노후화되고 찾아오던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면서 점포 매출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철수를 하게 되고 또 한때는 좀 왕성하게 활성화가 되다 보면 임대료 상승이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좀 공방들은 문을 닫게 되고 잘 되는 식당 몇 군데 빼고는 하나 둘씩 빠져나가다 보니 다양성을 잃어버렸어요.
0: 네, 그렇죠. 네,
1: 동문상정가 다양성을 잃어버리면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일률도 한 30% 정도 공실률도 생겼고 그러면서 공실률이 생기다 가니까 밤에는 더 어두워지고
0: 네.
1: 간판불이 켜지고 화려한 조명이 있어야 골목길이 살아나는데 가게 문을 닫다 보니 꺼진 간판불 간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은 더 어두워지고 어두워진 길을 더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리지 않고
0: 그렇죠. 네. 그게
1: 악순환이 되어가고 네.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0: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거기 가면은 마지막까지 헌책박점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거기도 문을 닫는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 정말 추억이 많았던 것들이 지금 보면 저 공실이 돼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좀 많은데 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안타까움을 전했지만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요. 어제 노래가 꼭 그 안타까움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김신우입니다. 더 맨.

0: 기타맨 김신우였습니다. 동문삼정가가 이제 쇠락하고 있는 모습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뭔가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어떻게든지, 개선점이라든지, 방법 논의,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 그래서 전주시하고 그 지역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상인들은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주차장도 좀 확대를 했고, 그리고 한옥마을에서부터 연계되어 있는 도로, 주 도로에, 개천도 새로 이번에, 공사를 해서 곧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사실 동문상정가는 한옥마을이라는 거대한 관광지 명소가 인접해 있는 곳이잖아요. 불과
0: 그렇죠.
1: 10분 이내에 경기전이 있고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1년에 약 1,50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그래요. 사실 동문상정가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걸어서 할수 있는.
1: 걸어서 얼마든지 한옥마을에 찾아온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동선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인근에 전라가면과 풍남문 등이 유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한 맛집들도 같이 있잖아요. 맛집들이 있어서 동문상정가는 얼마든지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보물들을 안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동안의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등을 통해서 뭐 간판 정비 사업, 도로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문상정가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객분들 그리고 지역 상인들, 그래 특히 추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주 시민들이 많이 좀 찾아와서 다시 한번 즐겨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옥마을이라는 큰 관광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지역
1: 그렇죠.
0: 옆에 바로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한옥마을에 속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거기에.
1: 네.
0: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해서 활성화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이신
1: 네,
0: 거죠.
1: 맞습니다. 네.
0: 자,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 앨리스 신드롬입니다. 딥 다이브.

FM93.5MHz 전지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너튜브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0: 성시경 거리에서 듣고 왔습니다. 이제 신청 가져오신 노래잖아요.
1: 네.
0: 너무 이 동문성전과 어울리게 텅 빈 거리가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노래를 선택하는지 모르겠는데.
1: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0: 저희가 이제 크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좀 세부적으로 더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1: 네, 지금 동문성전과에서는 금년에 좀 획기적으로 각 지역에서 행사의 계절이잖아요.
0: 그래서
1: 예, 예. 11월 달에 행사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네 치맥축제, 서부시장 가맥축제 이거에 빗대어서 전통주를 테마로 해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동문상점과 일대에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뭐 전통주 빚기, 전통주 만들기부터 해서 그 그릇 만들기까지 각종 공방 체험부터 시작을 해서 가요 무대, 그다음에 플리마켓 이런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지금 예상 날짜가 언제시라고요?
1: 11월 13에서 15일까지. 아,
0: 11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거기에 지금 뭐 술 저 학습관인가 있고.
1: 네, 맞습니다. 네.
0: 전통주에 관련해서는 술박물관도 지금 한옥마을에 있고
1: 네.
0: 하니까 여러 가지로 재밌겠는데요, 그게.
1: 그렇죠. 그래서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한 매개체로 만들기 위해서 좀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제가 이제 그 예전에는 거기에 막걸리집도 유명한 막걸리집도 많았었거든요.
1: 네. 전집도 그거, 많았죠.
0: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전집들은 네네. 좀 유명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울려서 하면은 좀 괜찮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0: 혹시 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것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1: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문상전과는 한옥마을이라는 가장 관광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곳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0: 네.
1: 이것을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관광객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번은 거쳐가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예술 공연과 함께
0: 예.
1: 음식이나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곳들도 하나씩 늘어나가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테마가 외국인들하고 잘 맞아요, 케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리고 홍보해서 관광객 유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0: 그러면 이제 이 노래 한 곡 듣고 와가지고 항상 마지막에는 맛집 이야기 해주시니까 노래 듣고 온 다음에 맛있는 이야기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임영웅입니다.

0: 별빛 같은 나의 사람아. 아, 사랑아. 예, 임영웅이었습니다. 이제 맛집, 맛 이야기 해줄 건데, 그 동문상정 가에도 뭐 특별하게 맛있는 집들이 있나요?
1: 일단 가장 머리 아마 동문상정가의 맛집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아마 콩나물국밥 이야기일 텐데요. 뭐잘 아는 웽집 있고 또 그다음에 뭐 풍남 있고 해서 여러 군데 콩나물국밥집 거기도 사실 밥 문화가 발달이 되었었던 지대다 보니까 속풀이 해장국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선지국밥 콩나물국밥집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다시 전집, 부침개라고 그러잖아요. 전집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지금은 한 7, 8군데 이상이 성황을 이루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 감성,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호프집들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야간 비행 같은 그 주류 문화와 그다음에 예술가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극장형 카페나 호프집들이 또 여러 군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문상정가를 방문하신다고 하면 거의 두 집에 한집 정도는 다 맛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가 다 깊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런데 켄터키 뭐 치킨 파는 곳도 있고 해서 어느 곳을 그냥 사전 정보 없이 방문하셔도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강점을 가진 상점가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0: 사실 죽어가는 상권에서 살아남아서 그 지금 굉장히 오래된
1: 맞습니다.
0: 집들이잖아요. 유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음식이 맛있다는 증거지 않았나 싶어요.
1: 그렇죠. 감사하게도 프랜차이즈들이 별로 없어요.
0: 아, 그쵸.
1: 다 노포예요.
0: 예. 그
1: 노포만
0: 저기
1: 집들이 있어요.
0: 전주에 오면은 그뭐 가장 유명한 그 물갈비도 거기잖아요. 뭐 지금 저
1: 맞습니다.
0: 이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그다음에 족발집
1: 네.
0: 있고 아 밖에
1: 맞습니다.
0: 머릿속에 다 그림이
1: 아유,
0: 그려지는데 그리고
1: 그래야지죠.
0: 뭐 저기 그 바베큐 비슷한 거
1: 맞아요.
0: 예. 닭으로 하는 바베큐 그집 유명한 집 있고 그다음에 그 먼저 닭곰탕집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잘 알죠? 그리고 사실 거기 그 감액의 원조인 그 전일 거기하고
1: 네네네.
0: 임실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가까이 갈 수도 있고
1: 맞습니다. 거기가 그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근처를 한 바퀴만 돌아보시면 아마
0: 뭐 정말
1: 정말
0: 배가 너무 많이
1: 배가
0: 나오신다.
1: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0: 아니죠. 자기의 말이죠. 억누를 수 있는 테스트용으로라도 한번 거기를 그냥 지나치신 분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아, 그런데 좀 이제 아쉬운 게 그렇게 많은 맛집도 있고 전통이 있는데 상점이 죽어간다는 거. 아, 그래도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들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겠죠.
1: 네, 좋은 결과 있을 것
0: 예.
1: 같습니다.
0: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 이번에 가시고 오신 노래는 정확히 10월에 맞춰서 같이 오신다는데, 아, 이게, 말일 날 들어야 하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입니다. 잊혀진 계절.

0: 네, 잊혀진 계절 이용이었습니다. 원조 연금송이죠. 10월말 되면은 끊임없이 나오는 요즘 들어보더라고요. 이 노래 말고 또 봄이면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뭐죠? 그 벚꽃 엔딩. 아, 정말 가수 그런 가수들이 부럽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야기 나누다가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동문상정가에서는 공연문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많고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인 밴드라든지 로컬에서 음악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쓰는 공연 시스템이나 이게 좀 동문상정가에는 좀 있잖아요.
1: 네, 있죠.
0: 근데 최근에 부산에서 그런 공연장에서 사람이 이렇게 춤추는 것 때문에 영업정지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도 그걸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봤는데요.
0: 예.
1: 참 안타깝죠.
0: 예.
1: 사실 물론 무대라는 것이 이제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즐길 수 있는 권리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그 각종 무대라는 걸 만들어 놓고 공연을 함에 있어서 사실 흥에 겨워서 네. 그 자리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간에 댄스를 출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무대에 올라와서 관객과 그 공연자와의 교감에 의해서 사실 흥이 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일반 음식점이냐 단란주점이냐 주점이냐 일반 음식점이냐를 따져서 법의 잣대로 정확히 잘라낸다고 하면 사실 어떤 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가 있을까 싶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옛부터 항상 춤과 노래와 춤이 항상 어우러졌던
0: 흥의 민족이죠. 흥의 민족. 네,
1: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놓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 법이 현재 시민들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한 것을 우리 정치권에서도 좀 더 지금은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0: 네.
1: 정말 안타까운 기사였습니다.
0: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가끔 TV에서 보면 다른 나라, 유럽에서 보면은 거기서 막 춤도 추고 뭐 와인 먹으면서도 뭐 하는데 그런 것을 부럽다고 방송에서는 아름다운 관계 나오는데 우리 같이 전통적으로 에헤라디 하면서 옆 사람, 모르는 사람과 같이 술잔도 그러고 전주 막걸리 집들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전주는 사실 모르는 사람도 못 맞으면 막걸리도 한 잔,
1: 그렇죠.
0: 한 병도 선물도 하고 같이 네네. 노래도 부르고
1: 나눔이
0: 에라들 했던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 곳을 춤을 출 수 있는 곳 없는 곳을 일반 음식점, 주점 이런 걸로 물론 나누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안전한 곳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하거든요.
0: 아.
1: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걸 전주시에서도 좀 시의회나 아니면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이것이 외국 문화하고도 잘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
0: 그쵸.
1: 우리가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1년이면 수십만 명이 지금 전주를 찾아오고 있는데 이 관광객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그렇죠. 되어야 되거든요.
0: 걔들은 그래서. 거의 막 서서 춤추던데.
1: 네, 그러니 음주가무라고 해서 어느 한 일정한 패턴을 두고 틀에 가두는 것보다는 조금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개방적인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자,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시려고 노래를 정확히 이걸 갖고 나오셨네요. 최백호입니다. 낭만에 대하여.
1: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성천가에서 돌아올 사람 없을지라도

0: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아마 낭만에 대하여 이 노래하고 가장 어울리는 것이 동문상정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또 윤종신의 오르막길을 선택해 오셨는데,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고 하면서 오르막길을 선택하신 이유까지 깔끔하게 좀 해주시면
1: 네, 오늘도 막 떠돌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
0: 감사하겠습니다.
1: 넘게 훌쩍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아무쪼록 제가 나 혼자만의, 아직은 나 혼자만의 목소리이지만, 제가 여기서 외친 외침들이 실제로 어려운 우리 상인들과 골목 상점가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되고, 이러한 욕구들을 우리 전주시를 찾아와 주시는 관광객분들과 전주 시민들이 좀 알아주셔서, 우리 노포들이 많은 우리 동문상점과 그리고 기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남부시장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을 좀 많이 방문해 주셔서 이 상인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정말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꼭 시간을 내서 지금 우리 저 전북대 상인 맞죠?
1: 네,
0: 예, 상인회
1: 곰.
0: 고문 이국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길로 사실은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우리 이제 올라가자라는 뜻에서
1: 고맙습니다.
0: 신청을 하셨답니다. 윤종신의 오르막길 들으면서 오늘은 놀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out. Take me out. Take me out. Take me out.

Bring me out. Bring me out. Bring me out.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안녕하세요. 올해 오후 2시 현희의 너영나드 진행자 현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를 몇 년 지나서 다시 본 적 있으세요? 분명 같은 영화인데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장면이 어느 날 이상하게 오래 남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달라져서일까? 오늘은 그런 영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영화가 삶이 되는 순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영화 두 편과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꺼내주실 김익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다울공작 김익희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작품 두 작품, 죽은 시인의 사이와 미세스 다운파이어. 한쪽은 선생님, 한쪽에서는 아버지. 전혀 다른 두 사람인데 대표님에게는 묘하게 이어지는 지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1: 네.
0: 네, 첫 곡 기분 좋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네, 도경수의 듣고 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두 작품 얘기했거든요. 죽은 시인의 사회와 미세스 담파이어. 네. 왜 근데 이 두 작품 중에 첫 작품인 죽은 시인의 사회를 가장 먼저 떠올린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1: 그게 저한테는 죽은 시인의 사회가 제가 청년 시절에 네. 봤고 그 다음에 제가 아 내가 기성세대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쯤 우연히 다시 보게 되었는데 다가오는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두 같은 작품이었는데
0: 네네.
1: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0: 그래서 추천을 조금 해주시고 네. 싶었구나. 그러니까요. 저희가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아니면 처음 작품을 봤을 때 누구랑 봤느냐 아니면 나 혼자 봤을 때 그때 기분하고 또 이후에 또 보았던 또 작품에서의 또 안 보였던 부분들이 보이게 되긴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단순히 좋았던 영화라기보다는 대표님이 봤던 그 시기,
1: 네.
0: 청년 시절에 봤던 시기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봤던 그 시기가 조금 매치가 되는 듯한 느낌인데.
1: 그러면서 저한테 그 두 번째
0: 네.
1: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고 난 다음에 저에게 삶의 방향을 조금은 바꿔서 살아야겠다 하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기회도 제공해주고
0: 삶의 방향까지 바꿀 네. 수 있게
1: 네.
0: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안 보신 분들은 정말 궁금하신데 거의 안 보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1: 아마 거의 없을걸요. 다 봤을
0: 텐데. 맞아요. 이 작품 자체가 지금 1989년도 작품이거든요.
1: 그렇죠.
0: 엄청 좀 된 작품이고 노빈 윌리엄스가 또 주연으로 정말 그때 당시
1: 가장 아마 제가 로빈 윌리엄스를 그 작품에서 네. 처음 알았고요.
0: 네.
1: 그 다음 작품에서 그것 때문에 봤는데 너무나 그러니까 그 변화 연기의 변화가 그러니까 확 이루어져서
0: 바뀐 부분을 또 볼 수 있었구나.
1: 그 작품에서도 또 아 대단한 연기자다. 제가 뭐 그쪽을 잘 모르지만 멋있다, 연기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0: 작품보다는 그냥 배우의 그 양명성 이후에 이 노련함이 네, 이렇게 돋보였다라는
1: 네, 네.
0: 거네요.
1: 네, 그래서
0: 그러면
1: 윌리엄스를 좋아하게 됐죠.
0: 1989년도 작품이란 말이에요.
1: 네, 네.
0: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때 언제쯤이었는지 김희기와 지금의 김희기 대표님이 이 영화를 본다면 이제 세 번째 보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럴 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1: 네, 제가 처음에 봤을 때에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마지막 장면에 그 책상 위에 학생들
0: 네.
1: 떠나는 키팅 선을 향해서 이제 그 반항의 표시로 그다음에 작별 존경의 표시로 책상에 올라가서 캡틴 오나의 캡틴 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0: 어디나 다 그 장면이 탑으로 올라왔던 것
1: 네네.
0: 같아요.
1: 근데 그게 그때 그걸 보면서는 아 멋지다. 그렇게 막 그 뒤에 교장 선생님이 억압하고 막 움직이지 마 외치는데도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 아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나도 그렇게

0: 라고 뭐 그런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움은 아, 내 인생에서 그런 선생님, 키팅과 같은 선생님을 쉽게 떠올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은 아쉬워했던 그런 느낌을 그 시절에는 받았었거든. 그래서 난 좀 불의에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겠다.
1: 살아야겠다.
0: 그 시절에는 그랬다.
1: 내가 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0: 가 아니라
1: 아니고
0: 그 학생의 입장에서
1: 그러니까 저런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0: 네, 그 바람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그 억압과 통제 속에서도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게
1: 거의
0: 그
1: 비슷한데요?
0: 그래요?
1: 네.
0: 저는 좀 다른데.
1: 보통 사람들이 영화를 이렇게 봤을 때 하이라이트 부분에 아니면 또는 그 작품에 기억되는 장면 하나가 이렇게 딱 포인트로 남잖아요.
0: 그러니까.
1: 근데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은
0: 그렇죠.
1: 그 맨 마지막 장면, 엔딩 장면이 나한테는 네.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고 그런 이 책상 위에 올라가는 아이들의 모습같이 살 수 있는 나의 삶을 바라보고 싶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0: 아니 그냥 단순하게
1: 단순하게
0: 그
1: 멋있다.
0: 학생들이 책상에 올라가서 캡틴 오나이 캡틴 하는 장면이
1: 기억에 남아.
0: 네, 멋있었어요.
1: 알겠어요.
0: 제가 그걸 본 시절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민주화 운동 한창이던
1: 89년도면요.
0: 예, 그래서 90년까지 이어지지만
1: 맞아요.
0: 그게 군부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걸 표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억압받는 시기였어요. 그 저는 이제 그걸 겪으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로 90년대로 가지만은 그 80년대 시절에 대학에서도 의사 표현을 못하는 뭐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멋있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윌리엄스 키팅 선생님에 대한 뭐 이게 보다는 그 학생들의
1: 그 학생들의 입장에
0: 대입돼가지고 그랬던
1: 그렇구나.
0: 거죠.
1: 그러면 지금 이 작품을 다시 또 만나면 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기억이 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그 잠깐 말씀드린 제가 기성세대가 나도 기성세대구나라고 생각될 때 40대 초반 그때쯤에서 이 영화를 우연히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선가 어디선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로 다른 관점에서 이 영화를 또 보게 되더라고요.
1: 아, 그때 다른 관점은 또 어떤 관점이냐?
0: 그러니까 저는 그 두 번째 봤을 때는
1: 네.
0: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휘트맨의 시를 이렇게 읽어주면서 오 생명이여 라는 시를 이렇게 읽어주면서 앞부분 말을 하고 뒷부분 말을 하면서 하는 그 장면이 지금은 그 영화에서
1: 기억에
0: 네, 가장 뭔가
1: 포인트다라는
0: 생각을 하거든요.
1: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남는 기억의 장면들이 다르기도
0: 그렇죠.
1: 하겠네요. 영화 자체의 작품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장면들이 또 각각이 다 좀 다른 것 같아요.
0: 네네.
1: 저 역시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책상 위에 올라가는 그 장면은 어디나 계속 다 나오는
0: 네네.
1: 그런 장면. 그리고 또 대표님이 방금 얘기해 주셨던 시를 읊어주는 그런 장면도 사실은 내 기억 속에도 남아있기는 해요.
0: 네네.
1: 근데 누구나 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면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만세를 부르고 캡틴을 외치는 그런 장면이
0: 그죠.
1: 계속 회자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또 한 사람.
0: 예.
1: 로빈 윌리엄스.
0: 그렇죠. 로빈 윌리엄스가
1: 연기한 키팅 선생님. 맞죠. 학생들에게 답을 대신 주기보다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0: 네.
1: 보여지거든요.
0: 네, 네.
1: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 뭐, 40 넘어서는 그 선생님의 시 읊어주는 것이 기억이 남을 정도로 기억이 남는다고 하셨는데요. 좋은 선생님 또는 좋은 어른은 어떤 선생님, 어떤 사람일까?
0: 그러니까 딱 그게요. 네. 20대 때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네. 윌리엄스가 키팅이 네. 네. 너무 멋있는 선생님이고 좋은 선생님으로 네. 저런 분을 왜 나는 못 만났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다면 40대 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이런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이거 제 개인 감정이니까 키팅 선생님이 너무 무책임한 선생님
1: 한간에는 그런 소리 있었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작품 안에서 너무 딱 빠지면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간혹 들리긴 했어요. 맞아요.
0: 그러면서 그 뒤로 그 선생님 제가 이제 교직에 있거나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은 아니었으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봤을 때 가르친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에 되게 좀 천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아 키팅 선생님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구나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기 나오는 교장부터 뭐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는 선생님 정답을
1: 맞아요.
0: 그때쯤에서 우리가 혁신학교 또 저기 이렇게 운동이 일어났던 시절인데 그러면서
1: 그때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예, 학부모 또 바라보게
0: 입장에서
1: 되네.
0: 보게 되니까 가르치는 선생님 키팅과 같이 가르치는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한테 위험한 선생님이다.
1: 그럴 수 있죠.
0: 예. 그리고
1: 뭔가의 아이들한테 방향을 제시하는 건 중요한 거 맞아요.
0: 맞아요.
1: 맞는데. 아이들이 아직까지 뭔가를 그 고착화되지 아이들이
0: 완성되지 않은 상태
1: 상태에서 뭔가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건 좋은데 여러 방향을 열어두고 알려주는 거하고 뭔가의 방향을 딱 한쪽 편향된 시각으로만 보여지는
0: 그렇죠.
1: 방향이 잡혀진다고 하면 정말 위험하긴 해요.
0: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사전 질문지를 이렇게 보내신 것 중에서 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0: 하면서 그걸 하면서 제가 누구에게 추천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네. 해 주셨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1: 절대
0: 권하지 않는 작품.
1: 네.
0: 그리고
1: 이유는?
0: 이유는? 너무 위험하니까 사상이 키팅 선생님의 사상이 또는 가르치는 방식 가르치는이 아니라 가르치는 방식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러면서 이 영화는 젊은 청년들한테는 절대 권하고 싶지 않은 영화고 기성세대가 돼서 우리 쉬운 말로 꼰대 뭐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지침이 될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꼭 보고 내가 젊은 세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 되는 행동, 사고방식을 좀 생각해보게
1: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작품으로 중년 세대에게 권하겠다.
0: 꼭 권하고 싶은.
1: 아 그래요. 그러면 중년 세대에게 권하고 싶은 작품이긴 한데 그러면 다시 대표님은 이게 학교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0: 네.
1: 또 때로는 이제 학부모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잖아요. 네. 만날 때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아니면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다.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0: 저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데 아주
1: 네.
0: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1: 가르치는데, 네.
0: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사실은 그 뒤로도 가끔씩, 그 부분, 특히, 이렇게 영화를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고 싶다.
1: 그렇죠.
0: 많이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네. 마음을 노력하는 마음으로 계속 있으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네. 김익기 대표님. 그러면 오히려 내가 가르친다로 시작을 했다가 네. 일단 가르치는 것에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이들에게 배우는 일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가르치거나 가르치거나 요렇지만은 않은데 어느 때는 아이들한테 또 배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어느 순간
0: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목공 이렇게 교육을 그것도 네. 특수반 장애가 네네. 있는 친구들 또는 성인들하고 한테 목공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진행을 하면 막 짜증나요.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안 되지? 이거는 얘가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짜증이 났어요. 네. 처음에 제가 목공 네. 교육을 처음 시작해서. 근데 가르친다라는 마음가짐을 자꾸 가지면서 바라보게 되니까 정말 놀라운 경우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대단해 보여요. 그때부터.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하는 게 더 저 친구한테는 좋은데? 그래서 유레카를 외치는 거예요.
1: 아이 나의 이렇게 그 성취 목표를 조금 내려놓을 때
0: 내려놓은 게 아니라
1: 그러면
0: 이러자면 제가 톱 교육을 가장 기본시하거든요.
1: 네.
0: 톱은 나무를 자르는 도구예요.
1: 네네.
0: 그러면은 그 톱으로 나무를 어떻게 자를 것인가에 대해서 성인들 그 전문가들 방에 가보면 말이 많아요. 이 자세가 원칙이다. 이 자세가 원칙이다. 막 말이 많아요.
1: 몇 도로 굽혀야 되는 예. 이런 것부터.
0: 그런데 제가 가르친다고 할 때는 저도 그분들하고 똑같았어요.
1: 네.
0: 이 방법이 옳을까? 이 방법이 옳을까? 이렇게만 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렇게 했는데 가르칠 때도 나중에 아, 톱은 나무를 자르는 도구야. 그리고 힘 안 들이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자를까? 이것만 방향을 제시한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톱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무를 자를지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라고
1: 터득을 하라고
0: 예, 네, 딱 네. 마음 그러니까 방향만 가르치고 하라고 한 다음부터서는 이러자면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나무를 자르는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1: 자기의 그 자기 스타일의 네. 이 도구 사용하는 법 네,
0: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친구는 서 있지를 못해요. 늘 휠체어 생활을 해요.
1: 네.
0: 그런 친구한테 서서 톱질하는 사람의 자세를
1: 알려주면 안 되죠.
0: 예, 가르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1: 그죠, 그죠.
0: 근데 그 친구가 하는 걸 이거 나무 한번 잘라봐 하니까 자르려고 해요.
1: 네.
0: 그러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전혀 일반인들이 서서 하는 톱의 자세, 톱질 자세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그거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또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친구가 손가락이 양손가락이 두 개밖에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나무를 톱으로 잘라볼래? 하니까 너무 잘라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거를 뭐 파집 그러니까 톱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막 이런 거 일반 사람 기준으로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 가르쳐줘서 뭐 하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잘해내는 거예요.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는. 그래서 아 그렇지. 저렇게 도구는 저렇게 사용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저도 아 톱질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딱 규정된 교범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꼭 그게 정답은 아니구나. 그럼 저도 배우는 거죠. 도구는 저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1: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가르치거나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도 어느 순간 아이들한테 또 배우는 내가 또 아이들한테 느끼는 거가 좀 다르게 또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0: 그렇죠.
1: 소중한 경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면서 뭔가를 또 내가 오히려 김익기 대표님 입장에서는 많이 배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이에 속 학생들도 결국 남들이 만들어 놓은 속도보다 자기 자신이 방향을 찾아가려고 했던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만났던 그 특수학생들이 또 대표님한테 또 다른 것들을 배움을 또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의 만나는 속도? 방향? 자신의 방향을 속도에 맞추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약간씩은 다름이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곡 만나보고 이어갈게요. 남보다 빨리 갈 필요는 없다. 내 속도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루시의 조깅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루시의 조깅 듣고 왔습니다. 영화를 우리들이 한 편을 딱 봤다고 해서 나의 삶이 뭐 바뀌어진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그리고 완전한 내 삶을, 아, 내일부터는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또 바뀌어지는 것도
1: 그렇죠.
0: 아닌데, 그죠?
1: 인생 그렇게 바뀔 수 있다면 참 편할
0: 그렇죠.
1: 텐데.
0: 원하는 것 같아요. 아우.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아 저런 삶을 사는 저 사람이 내 삶이었으면 좋겠다.
1: 그렇게
0: 그런
1: 살아야지.
0: 그렇죠. 맞아요. 그런 순간 있을 텐데요. 이상하게 어떤 작품은 오래 남아 있다가 내게 무언가 선택할 때 다시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죽은 시인의 사회가
0: 네.
1: 이렇게 그때 시기에 저한테 줬던 그 어떤 방향성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또 다른 방향성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걸
0: 아,
1: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영화. 예.
0: 작품이었구나.
1: 뭐그두 가지가 잘못된, 둘다 잘못된 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같다고도 볼수 있지만은, 아, 그 시기에 맞게, 주는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되겠죠?
0: 뭐, 역불로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 내가 또 다른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감명을 받아야지 하고 받는 건
1: 그렇죠.
0: 아니지만, 우연찮게 이제, 보게 된 작품에서 아 지난번에 나에게 주었던 그 감정과 또 이번에 받았던 감정이 또 다른
1: 다른
0: 게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해오신 일들을 잠깐 이렇게 한 단어로 묶기는 쉽진 않아요.
1: 네, 그렇죠.
0: 그죠? 대표님을 섭외하고 몇 가지를 이렇게 싹 훑어봤어요. 교육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생태 활동도 하셨고요. 환경
1: 그렇죠.
0: 이야기. 그 다음에 목공. 지금은 목공 소모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면서 또, 일반 학생이 아닌 특수아동 학생들, 장애를 가진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과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의 같이 교류하는 요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공동체 활동?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활동을 연결하는 공통된 것이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1: 제가 사실 처음에 이 목공이라는 거를 접하고
0: 네.
1: 그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생각한 게 제일 처음의 모습이었어요. 목공을 제가 처음에 제 몸에 익히고 알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가르쳐야지 하는 게 시작이었는데, 그 가르친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배운 거죠. 목공은 이래야 걔도 할수 있고, 이게 또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또 그려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하고 제가 한 10여 년째 이 목공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으면서 배운 게 뭐였느냐면, 이런 거예요. 대표님,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은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장애를 극복해 가다가 다시 또 장애가 늘어나다가 죽는다.
0: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1: 장애라는 걸 그냥 놓고 보면은 처음에 말도
0: 네.
1: 못하고 응애만 해서
0: 맞아요.
1: 태어났다가.
0: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잖아요.
1: 네네네네.
0: 이거를 싹 분해해 보면
1: 네. 네,
0: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지금 막쑥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말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이 장애를 안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목공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나이 먹으면 저렇게 몸이 불편해지고 그럴 텐데, 그럼 그때는 목공을 못하는 거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나이를 먹어서 혹시 손이 불편해지거나 다리가 불편해지거나 뭐 그래도 목공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그 아이들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0: 계속 뭔가에 처음 시작한 거는 가르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지금은 정말 뭔가를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계속 생긴다라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장애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이 장애에 대한 생각도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제가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느낌이 조금 있으시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언젠간 나도 걷는데 좀 불편해질 거고.
0: 맞아요.
1: 손 움직이는데 불편해질 거고.
0: 근데 그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한테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현대인들은 7, 80%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네. 하는 것처럼 장애인 거잖아요. 네네. 어찌 보면. 네네. 그렇게 모든 현대인들이 지금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없는 삶이 아니고 이는 다 모든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사실은 맞는 말인 것 같은 네네.
1: 그래서
0: 생각인 것 같아요.
1: 어느 틈인가 그걸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제가 배운 거죠.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뭐야 도저히 저 녀석은 톱질 못해 라고 생각했던 녀석이 톱질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어떻게 했지 하고 제가 배운 거고
0: 네.
1: 아 나중에 내가 나이 먹어서 또는 불의의 사고로 저렇게 장애가 생겨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걔한테 배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 아 이거를 그래서 저는 수업 갈 때마다 나름 이렇게 어떤 도구 가지고 가서 이 아이들이 과연 이거를 어떻게
0: 사용하지?
1: 살지? 계속 눈여겨봐요.
0: 이용하는 거.
1: 예. 그러면서 거기서 배운 거 다음에 이제 똑같은 사례의 그 친구 유형의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한테 야 누구는 이렇게
0: 제안을
1: 하더라.
0: 해주는.
1: 한번 너도 해볼까 그러면 이런 식이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제 그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저도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제 삶에서 나무 다루고 뭐 그러는 게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0: 네네,
1: 딴
0: 네네.
1: 스트레스 다 잊어버리고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이를 보고 갈수록 주변에 보면은 점점 거기서 멀어져. 목공은 힘든 일이야.
0: 맞아요.
1: 막 그러기 때문에
0: 그럴 것 같아요. 힘쓰는 일이 많고.
1: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먹으면 못하니까 다른 취미거리도 찾아야 돼라는 이야기도 가끔 듣거든요.
0: 그럴 것 같아요.
1: 예. 근데
0: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나도 조금 있으면 아 이제 나이 들면 왜 그러냐면 자재 자체가 무겁잖아요. 무거운 거.
1: 근데,
0: 그다음에 구구라고 해야죠. 네. 공구.
1: 공구.
0: 공구도 사실은 무겁고
1: 예.
0: 그리고 위험하고
1: 네.
0: 안전이 좀
1: 그렇죠.
0: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 것 같긴 한데 대표님 처음에 가르쳐야지라고 했던 순간에서 아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 내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
1: 네네.
0: 내가 저 친구한테 배우고 있구나 라는 네. 그거를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끼고 있는 거네요.
1: 배운 거죠. 느끼는 게 아니라 배운 거죠. 내가 정말로 나중에
0: 네네.
1: 저렇게 이게 내 몸에 한계가 왔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도
0: 극복하는
1: 할 수 있는 거를 배우는 거죠. 방법도 배우고. 뭐. 그래서,
0: 맞아요. 스승은 정말 나이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어린 친구나 아니면 일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 되는 것처럼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한 번에 키팅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1: 아니죠. 저하고는 키팅 선생님하고는 전혀 다르죠. 저는
0: 전혀 결이 달라요?
1: 그렇죠. 키팅 선생님은 방향을 제가 아까 뭐 부책임한 선생님이라고 했지만은
0: 네네.
1: 그거는 가르치는 선생님 우리가 그냥 그 학원 선생님들도 선생님이잖아요.
0: 네.
1: 그 선생님으로서 학원 선생님으로서는 낙제점이에요. 하지만 길을 안내하고 가르치는 어른 선생님이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어른으로서는 정말로 좋은 스승님이었다.
0: 공부기가 되는 스승님.
1: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감히 저를 키팅에다가 비유하는 거는.
0: 아니 아이들한테 이렇게 배우고 있다라는 네. 거를 사실은 그렇게 느끼는 선생님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1: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제가 이제 학교에 그래도 자주 가게 되잖아요.
0: 네네.
1: 선생님들 만나면 그런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세요.
0: 많이 네. 있죠. 사실은 이제 많이 있긴 한데 이 선생님들이 때로는 요즘에는 SNS 통해서 그냥 홍보를 하고 뭔가의 자신의 이제 일거리나 자신의 이제 그 아예 진로를 방향을 바꾸는 선생님들이 진짜 많아요. 네네. 그런 선생님들이 일방 소통인 거잖아요. 네네. 쌍방 소통이 아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안타깝기는 해요. 방금 이렇게 대표님이 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 아이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보다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듯한 사례 경험 이런 것들이 그 몸소 그냥 일상에서 묻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 생각. 그 다음에 좋아했던 영화 한 편 우리가 아 이거 보고 내가 저 삶을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고 남는 게 아니라 정말 살면서 내 일상에서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씩 조금씩 닮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이 영화 속의 이 연결고리,
1: 네.
0: 영화에서 제시해주는 이런 방향을 내가 좀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사실 저는 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도구가 목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1: 네.
0: 그죠? 네. 이렇게 하는데, 대표님, 근데 잠깐 진지하게 가면, 우리가 대표님의 삶 이야기만 또 노빈 윌리엄스 통해서 이야기만 하면 조금 영화 주제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이번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아까는 누군가의 스승이었다면 이번엔 누군가의 아버지.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는 학생들 앞에서 서 있었던 선생님. 근데 미세스 다운파이어에서는 아이들 곁에 있고 싶어서 가발도 쓰고 옷도 갈아입고 목소리까지 바꾸는 전직 성우가 돌아오는
1: 네.
0: 그런 역할. 전혀 다른 영화예요.
1: 네.
0: 그죠? 근데 이 두 작품을 추천을 딱 했을 때 왜 이런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 그렇죠.
0: 왜 그랬을까요?
1: 저는 근데 네. 그 키팅 선생님이나
0: 네.
1: 그 미세스 다우파이어,
0: 네.
1: 다우파이어나 같게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0: 어떤...
1: 이 두 작품을
0: 네.
1: 제가 이게 청불로 해야 되고
0: 네.
1: 이 성인 기성세대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 자체가 그거거든요.
0: 네.
1: 뭐냐면 세대 갈등은 늘 있어요.
0: 그죠.
1: 그럴 때 그 세대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0: 세대 갈등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은
1: 네. 그러면 세대 갈등은
0: 네.
1: 왜 생기는 걸까요?
0: 이해하지 못하니까.
1: 네.
0: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1: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쵸? 그 피라미드 시대 때부터 그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0: 어떤 말이요?
1: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피라미드 한쪽에 낙서가 그렇게 돼 있대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그때
0: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1: 예.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피라미드 시대 때부터 세대 갈등의 원인을 젊은 것들한테 넘기는 거야.
0: 아.
1: 이것들이 제대로 못 배워서 싸가지가 없어서. 근데 저는 이 죽은 시인의 사회나 미세스 다우파이어나 보면서는
0: 네.
1: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들을
0: 네.
1: 그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다가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0: 아니 왜 젊은 사람만 다가가?
1: 아니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한테 다가가야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 오 나의 캡틴
0: 그런 것처럼
1: 이나 또는 다우파의 그 아이들이
0: 네.
1: 성별 바꾼 그 다우파의 미세스를
0: 점점 이렇게
1: 받아들이잖아요. 완전히. 네. 그렇듯이 원래 아빠는 그 미세스 다우파이로 변화하기 전에 아빠는 돈 버느라고 막 덤벙대고 정말로 안 통하는
0: 네.
1: 기성세대였잖아요. 아빠였잖아.
0: 네.
1: 근데 아빠가 딱 이렇게 미세스 다우파이어로 바뀌고 나니까 아이들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키팅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그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뭐 같이 방향 뭐 가르치는 것도 없잖아요. 생각해 보도록 그냥 할매도 불구하고 그죠. 그렇게 했다.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그 영화들을 보면 이제 이거는 40대 때
0: 네.
1: 다시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젊은 세대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0: 봐야 되겠구나.
1: 내가 봐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그 기성세대들이 봐라. 젊은 네. 세대들이 보면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야, 씨, 왜 니네는 안 바뀌어? 우리한테 뭐라고 해? 라고 오히려
0: 네, 네.
1: 반항심만 생길 것 같아.
0: 그렇죠.
1: 어, 야, 키팅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면 내가 너 따르지. 미세스 다우파이어 같은 아빠면.
0: 가정주부면, 가정교사면.
1: 이렇게 다가와주는 그러면 나 아빠 좋아하지. 근데 지금 아빠는 싫어. 아빠가 변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변해야 되는 거야라고 얘들이 이 영화를 근거로 든다면 할 말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0: 전혀 다른 두 작품인데 왠지 모르게 미세한 게 남아
1: 네네.
0: 연결고리는 있긴 네. 있는 것 같네요.
1: 아, 저는 미세한 게 아니라 엄청난 주제라고
0: 엄청난 주제예요. 이쪽은 학교고 이쪽은
1: 집이지만
0: 그리고 89년도고 이건 93년도란 말이에요. 작품이
1: 그렇죠.
0: 자체가. 그리고 아빠고 교사고 그리고 뭐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혼의 과정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성우의 이 느낌을 살려서 본인이 가정 교사로 들어가는
1: 코믹물이기는 한데
0: 네.
1: 저는 그 코믹물 속에서
0: 네.
1: 그런 거에 너무 정극 못지않게 심각하게 너무 봤나?
0: 너무 심각하게 봤는데요? 저는 이거 이 영화를 전편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늘. 근데 대표님이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확인을 해봤잖아요. 재밌는데 왜 대표님하고 얘기하면 다큐가 되지? 이 상황이었거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사전 이야기를 할 때 내 기억에는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1: 네, 재밌었어요.
0: 재밌죠.
1: 네.
0: 그런데 이 연결고리하고 이 연결고리가 미세해요라고 했는데 또 순간 발끈하셨어. 나는 완전히 미세한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통해. 네, 두 작품 모두 연결고리 나와의 삶에 연결고리가 좀 있다라고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걸로 결론은 낼게요.
1: 네.
0: 네. 음악 듣고 갑니다. 휘성의 죽은 시인의 사회.

0: 네, 휘상이 불렀습니다. 너무 감미롭죠?
1: 네, 좋네요. 목소리.
0: 네,
1: 부러운
0: 아주
1: 목소리입니다.
0: 딱 정말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노래였습니다. 이 연결고리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보지 않았던 청소년에게 영화를 추천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지 않았던 청소년, 아직 보지 못한 청소년에게 이 영화를 한 문장으로 추천한다면?
1: 사실 죽은 시인의 사회는 카르페 디엠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네.
1: 네.
0: 그걸로 일단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겠다. 추천을 해주셨어요.
1: 그런데 그 카르페 디엠이 현재를 오늘을 즐겨라 하잖아요.
0: 네.
1: 현재를 타인의 정해준 삶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0: 네.
1: 현재를 주체적으로 살아라. 즐기는 것 자체가 현재
0: 네.
1: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0: 주체적인 삶.
1: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0: 그러겠네.
1: 단순히 그 즐겨라가 아니라 엔조이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0: 주체적으로
1: 주체적으로 살아라.
0: 살아라. 그런 청소년에게 딱 어울리는
1: 네.
0: 영화 추천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1: 그리고 네.
0: 그렇다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미세스 다운파이어를 권한다면
1: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은 왜 아이가 듣기 싫어하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는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에게도 걱정돼서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0: 사랑하니까.
1: 네.
0: 그렇죠.
1: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꼭 미세스 다우파이어를
0: 봤으면 좋겠다.
1: 당신은 다우파이어만큼 성별도 바꾸고 목소리도 바꾸고 의상도 바꾸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면서 또는 직업도 다 포기하고 그 아이에게 사랑하는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다 하지 않은 거다. 저는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 다우파이어
0: 그런
1: 보면서.
0: 거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 삶의 한 문장을 좀 나눠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나눠주시고 싶으신지.
1: 뭐 사실 제가 아까 뭐 미세스 다우파이어 얘기하면서도 마치 뭐 하는 것처럼 가르치려는 듯이 뭐 저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늘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반성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보면서도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계속해서 내가 내 가슴속에 머릿속에 남겨두고 있어야 되는 장면, 생각해야 되는 장면으로 이번에도 남은 게 뭐냐면은 그 키링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휘트먼의 시
0: 네
1: 오 나여 오 삶이여라는 부분 그 시를 읽어주는 장면이 다시 한번 기억이 돼서 동영상 보면서
0: 네.
1: 이렇게 일일이
0: 텍스트화 하셨어요?
1: 텍스트화했어요.
0: 궁금하네요. 한번
1: 그래서 한번
0: 읽어주세요.
1: 잘 못하지만 그냥 천천히 읽어볼게요. 휘트먼 오 나여 오 삶이여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질문들 믿음 없는 자들의 끝없는 행렬에 대해,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 찬 도시들에 대해, 영원히 자책하는 나에 대해, 나보다 더 어리석고 나보다 더 믿음 없는 자 누구인가? 헛되이 빛을 갈망하는 눈물에 대해, 사물들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형편없는 모든 결말들에 대해, 발을 끌며 걷는 내 주위의 초한 군중에 대해, 공허하고 쓸모없는 남은 생에 대해, 나를 얽어매는 그 남은 시간들에 대해, 오, 나여, 반복되는 너무 슬픈 질문, 이것들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오, 나여, 오, 삶이여.
0: 텍스트화 하신이라고도 애쓰셨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거 애쓰셨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 근데 키링 선생님이 그 영화 속에서 읽어줄 때는
0: 네.
1: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0: 네.
1: 그랬는데 제가 시를 잘못 읽은 듯.
0: 아니야, 우리는 신앙송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아요. 너무 괜찮았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또한 시간 동안 두 편의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는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1: 덕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영화들을 보고 또 답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제삶 자체를 또는 앞으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아쉽다면 제가 재밌게 이야기를 못해서 그 부분이 조금
0: 괜찮아요,
1: 아쉽습니다.
0: 괜찮아요. 이 작품 자체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좀, 선사하고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열거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알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 소개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1: 처음에 했었는데,
0: 그런, 아,
1: 저 목공을
0: 네.
1: 취미로 그리고
0: 네.
1: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제 미래를 위해서 계속하는 어떤 노작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울 공작 김희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에는 영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니 아이들 이야기가 됐고 교육 이야기가 됐고 목공 이야기가 되었고 결국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두 영화도 결국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죽은 시인의 사회와 미세스 다운파이어에서 시작해 김익희 대표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결국 오래 남는 영화라는 건 좋은 장면을 기억하게 하는 영화이기보다는 어쩌면 어느 순간 지금의 나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영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현예 너영나드 49화 제목은 영화가 삶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화가 삶의 한 장면처럼 남아있나요? 현예 너영나드, 저는 현예이고요. 다음 월요일 오후 2시 또 다른 영화와 또 다른 삶의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말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시간은 아무 말 없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가끔 그 시간의 뒤를 돌아봅니다. 지나온 날들, 그땐 몰랐던 마음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랑과 풍경들. 돌아보면 우리의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를 따라 잠시 지나온 길을 돌아보려 합니다. 시와 음악이 머무는 시간. 오늘 시와 소리의 뜰하게스는 지나온 것들의 온기라는 주제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가을의 이야기들을 우리 소리, 창작, 국악, 가곡, 여러 장르의 음악과 영상을 통해 조용히 꺼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와 소리의 뜰락을 진행하는 퍼포먼스 신양송과 김자영입니다.

이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93.5MHz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첫 곡입니다. 오래된 소리는 그렇게 시간을 품고 왔으며 우리 문화유산 아악곡의 백미라 부를 수 있는 이 곡은 듣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수제천이라고 하였답니다. 수제천 국립국악원 연주입니다.

이렇게 흘러온 우리의 전통 음악에도 지나온 것들의 온기가 따뜻하고 정교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이 계절에 너무 잘 어울리는 우리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소리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창작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풍류도시 불새출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강박으로 다시 풀어낸 곡. 지나온 것에서 새로운 것이 피어나듯 젊은 음악인들의 힘찬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판소리 춘향가 중 중요한 대목 숙대머리를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의 숨결과 아쟁의 소리로 새롭게 풀어낸 곡. 국악인 신현식의 아쟁 한 줄기 소리와 피아노,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곡, 쑥대머리, 웅산 노래, 아쟁 신현식 젊은 명인입니다.

아쟁의 깊은 울림과 재즈와의 콜라보. 먼 길 돌아 다시 피어나는 음악처럼 들리는 웅산의 창작곡 쑥대머리였습니다. 어느 날 웅산의 목소리로 쑥대머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 앉았었지요. 오래된 우리의 숨결, 숨이 멎을 만큼 낯설고도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가을은 머물러 있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먼 길을 떠날 차비를 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계절처럼 우리 마음에도 지나간 것들이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 신앙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가을이 지금은 먼 길을 떠나려 하나니. 신석정. 음모처럼 투명한 바람에 이끌려 가을이 지금은 먼 길을 떠나려 하나니. 푸른 하늘의 대낮을 흰 달이 소리 없이 오고 가며 밤이면 물결에 스쳐 내려가는 바둑돌처럼 흰 구름 열분 사이사이로 푸른 별이 흘러갑대다. 남국의 노란 은행 잎새들이 푸른 하늘을 순례한다. 먼 길을 떠나기 비롯하면 산새의 노래 짙은 숲엔 밤알이 쌓인 잎새들을 조심히 밟고 붉은 산장 붉은 감이 조용히 석양 하늘을 바라볼 때 까마귀 맑은 소리 산을 넘어 들려옵대다. 어머니, 오늘은 고향이 졸음조는 저 후원의 따뜻한 볕 아래서 흰 토끼의 눈동자 같이 붉은 석류알을 쪼개어 먹으며, 그리고 내일은 야장미 붉은 저 숲길을 거닐며 가을이 남기는 이 현란한 풍경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렵니까? 가을이 지금은 먼 길을 떠나려 하나니.

신석동 시인의 이 시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라기보다 떠나가는 계절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오래 바라보고 싶은 마음의 시라 생각합니다. 이번엔 특별히 한 애청자이신 유 선생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늘 제 방송을 아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멋진 분이신데요. 가을이 오면 문득 지나온 시간과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게 되듯 이 노래에도 아마 그런 마음이 담겨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신청해 주신 이분께 이 노래를 띄워드립니다. 낙엽 정삼주 시 박찬석 곡 정영자가 부릅니다.

늦은 나이에 고향의 새해 어린 시절 추억을 생각하며 노래한 애절한 곡은 들으면 아련하게 떠오르는 내 고향의 아름다운 시절에 곡에 빠져 사신다는 유 선생님. 노래로서, 시로서 감명 깊게 들을 수 있음을 행복이라 여기시면서요. 고마운 유 선생님께 이 노래를 바치며 더욱 멋진 인생길 걸으시길 바라며 함께 들어봤습니다. 낙엽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을 생각했다면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시인의 마음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과 그 시를 마음에 담는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지요. 가을의 한 자락에서 시와 노래가 만나면 어떤 마음일까요? 시인과 나, 윤세원이 부릅니다.

저 맑은 물 숲속에서 갈잎을 노래하며 아무도 모르게 간직한 사랑. 아, 아, 아.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에 지나온 것들의 온기가 가득히 묻어있네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켠에 작은 창 하나쯤을 달고 삽니다. 바쁜 하루에 묻혀 지낼 땐 그 창이 닫혀 있는 줄도 모르지요. 삶이 빠르게 흘러갈수록 우리는 더 자주 멈춰서게 됩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문득 마음의 창을 하나 열어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의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잠시 우리 마음의 창을 열어볼까요? 살다 보면 문득 지나온 날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야 보일 때도 있고요. 그리운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한때 참 소중했던 풍경 하나가 이유도 없이 마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시간에는 참 많은 것들이 머물러 갔습니다. 깊은 날도 있었고 마음 아픈 날도 있었고 끝내 하지 못한 말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팠던 기억마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때의 눈물이 지금의 나를 조금 더 깊게 만들어주었고 떠나간 사람의 빈자리에는 그 사람이 남겨놓은 온기가 오래 머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안 어딘가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다가 어느 날 음악 한 곡, 한 줄의 시, 혹은 바람 한 잔에게 실려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은 그 지나온 것들을 굳이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잠시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잘 지냈다고, 그동안 참 애썼다고 마음속으로 가만히 말을 건네면서요. 그리고 다시 오늘이라는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나온 시간은 우리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가장 따뜻한 한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의 창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걸어와서 잠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돌아갈 곳을 생각해도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마음을 맡겨야 하는 시간도 있지요. 오늘 또 한 애청자께서 조용히 신청곡 하나를 보내오셨네요. 조용필을 너무 아껴주시는 분입니다. 길 잃은 철새 조용필이 부릅니다.

원 곡은 1977년에 부른 노래입니다. 몇십 년의 세월이 무상하게 지금도 가왕의 자리에 서 있지요. 어쩌면 이 노래는 길을 잃은 사람의 노래라기보다 긴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노래인지도요. 오늘은 묻지 않겠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무슨 마음인지도요. 마음 깊이 담아 드립니다. 영화 OST로 함께합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 왜 이리 가슴속이 뭉클해질까요? 캐롤 키드의 음색은 우리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줍니다. When I Dream, 캐롤 키드가 부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우리는 견뎌나갈 힘과 추억이 있다고. 그러니 신도 나를 도와달라고 조용히 호소하는 음악. 백여의 삽입된 곡이기도 하며 우리 영화 쉬리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나온 곡. 가슴이 아련해져 오는 명곡입니다. 다시 영화 음악입니다. 휘트니 휴스톤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주인공을 동시에 맡아 사랑받아온 곡 I Will Always Love You. 휘트니 휴스톤의 노래입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케빈 코스트너, 레이첼 메론. 주인공 노래의 로맨틱한 분위기와 잘 어우러지는 곡이며 전설적인 발라드 곡입니다. 결말은 주인공들의 가슴 아픈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오래 지난 것들의 온기 속에 남아있지요.

오늘 우리는 한때 곁에 머물렀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나온 계절도, 사람도, 사랑도, 그리고 그때의 나도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나온 시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한마디가 되고 가만히 마음을 덮여주는 작은 온기가 되어 지금의 우리 곁에 남아있으니까요. 어쩌면 살아간다는 것은 지나온 것들을 잊는 일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품고 다시 오늘을 살아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10월의 어느 날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시간도 훗날 문득 떠올릴 수 있는 따뜻한 기억 한 자락으로 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우리 마음 한켠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좋은 시와 소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시와 소리의 드락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들으셨습니다. 제작 진행의 김자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안녕하세요. 우리말을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우리말 톡톡 진행자 호랑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죠. 봄에 뿌렸던 씨앗들이 하나둘 열매를 맺고 그동안 정성껏 갖고 온 것들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라 그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사계절 중 세 번째 계절에 접어든 만큼 여러분도 잠시 크게 숨을 한번 내쉬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잠시 걸음을 늦추고 가을의 향기 속에 머무르다 보면 바빠서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너무 작다고 생각해 지나쳤던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알게 되지 않을까요? 크기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이뤄냈다는 걸요. 그럼 아이유의 가을 아침, 벤달락의 베럴 들으며 우리말 톡톡 시작해볼까요?

0: 재미있는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우리말은 말 같아 가을 중에 시주바가지 같다. 풍찬노숙입니다. 풍찬노숙은 바람을 맞으며 밥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는 것처럼 집 밖에서 떠돌며 몹시 고생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타지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데요. 말 같아는 산뜻하게 맑다 혹은 눈이 맑고 생기 있다 또는 국물 따위가 지나지 않고 묽다 라는 의미입니다. 가을 중에 시주바가지 같다는 가을에는 곡식이 풍성해서 승려나 절에게 돈이나 음식 따위의 물질을 베푸는 행위인 이 시주를 많이 하게 되므로 시주바가지가 가득하다는 데서 무엇이 가득 담긴 걸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자, 이렇게 어딘가 익숙한 듯하지만 낯설기도 한 우리말. 여기 우리와 똑같이 우리말을 사랑하지만 때론 어렵게 느끼는 민정씨가 있습니다. 과연 민정씨의 하루에서 이 말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부터 민정씨의 상황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훈씨가 챙겨준 비타민이랑 이것저것 먹었더니 몸이 좀 개운해진 것 같네. 덕분에 무사히 출근도 했고. 고맙다고 인사 남겨볼까? 그나저나 영화를 혼자 보게 해서 미안한데. 아니다. 영화를 보긴 봤나? 아, 뭐라고 하지? 어? 경훈씨한테 연락이 왔었네? 민정씨, 몸은 좀 괜찮으세요? 뭐라고 보내지? 괜찮아요.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감사해요. 웃음. 이 정도면 괜찮은가? 어서오세요. 아영씨!
1: 매니저님!
0: 아영씨, 몸은 괜찮아요?
1: 네, 전 괜찮아요. 매니저님도 어제 아프셨다면서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0: 아니야, 나도 이제 괜찮아.
1: 눈이 전에 비해 덜 맑은 것 같은데.
0: 에? 진짜?
1: 네, 전에는 좀 더 맑고 생기 있었는데 지금은 좀 피곤해.

0: 보이세요.
1: 아, 좀 회복이 덜 됐나?
0: 에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잠시만요. 자, 이거 받으세요.
1: 뭘 그렇게 한가득 들고 온 거예요?
0: 에이, 저 본가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밭일 돕다가 주럽도 든 거고. 그래서 간 김에 이것저것 챙겨왔는데 매니저님 드리려고 조금 가져왔어요. 이거는 고구마예요. 밭에서 캔 고구마인데 그때 밤고구마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챙겨왔어요. 이거 몇 개는 오늘 삶은 거라 바로 드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생강청. 밭에서 캔 걸로 만든 건데 배랑 같이 넣고 만들어서 설탕도 많이 안 들어갔어요.
1: 우와, 무겁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다 들고 온 거야?
0: 다 못 들고 오죠.
1: 어?
0: 사실 저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저번 달부터.
1: 아, 그럼 어디 사는데?
0: 여기 바로 옆 빌라요.
1: 뭐?
0: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바퀴 달린 장바구니 끌고 오니까 쉽던데요.
1: 아, 세상에. 그러게, 버스 타고 들고 오는 거면 이거 완전 무리일 텐데.
0: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을 중에 시주바가지 마냥 들고 올 수 있었다고요.
1: 말이 너무 웃기다. 그래, 진짜 가을 중에 시주바가지 마냥 가득 담아오긴 했네.
0: 사장님한테 어제 매니저님 아프다고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괜히 저 때문인 것 같고. 제가요, 이렇게 타지에 혼자 살면서 진짜 별의별 고생 다 해봤지만 그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뭔 줄 아세요?
1: 뭔데?
0: 아픈 거요. 아플 때 식욕도 없지만 약 먹으려면 챙겨 먹어야 하고. 근데 또 그럴 힘은 없고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1: 그건 그렇지.
0: 근데 엊그제 매니저님이 죽 사 먹으라고 배달 쿠폰도 보내주고 덕분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데요.
1: 아, 그야 뭐 나도 아영씨 혼자 사는 거 아니까. 저번에 같이 밥 먹었을 때 아영씨가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풍찬 노숙에 대해서 얘기해줘서 내가 한번 챙겨줘야겠다 싶었거든. 아플 때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밥이라도 잘 먹었으면 해서.
0: 그러니까요. 저 진짜 감동받았다니까요.
1: 아이, 별것도 아닌데.
0: 진짜 매니저님 덕분에 마음의 서름이 싹 녹았달까?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챙겨왔어요.
1: 너무 고마워요. 아영씨 덕분에 나도 엄청 감동이다. 근데 이건 좀 나눠서 가져가야겠다.
0: 왜요? 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드렸나?
1: 나는 너무 고맙고 좋지. 아쉽게도 내가 차가 없어서 버스로 들고 탈 수 있는 정도로만 조금씩 챙겨가지고 천천히 가져가면 될 것 같아.
0: 네, 그럼 삶은 고구마랑 생강청만 먼저 챙겨가세요.
1: 진짜 고마워. 덕분에 남은 시간도 힘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0: 어서오세요.
1: 우와, 수고했어요, 아영씨.
0: 매니저님도요. 벌써 퇴근 시간이네요. 부럽다.
1: 그럼 뒷일을 부탁해.
0: 네, 들어가세요.
1: 이거 잘 먹을게요. 아, 정신없어라. 그나저나 꽤 무겁네. 정류장까지 괜찮을까? 너무 욕심껏 들고 나왔나? 아, 무거워. 경훈 씨?
2: 민정 씨. 안녕하세요. 근데 몸은 좀 괜찮아요?
1: 아, 네. 어떻게 이렇게 또 보네요?
2: 아, 저 오늘 외부 회의 때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출근하신 거예요?
1: 아, 네. 몸도 꽤 쌩쌩해져서 출근했어요.
2: 그래도 하루 정도는 더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 아, 괜찮아요. 저 생각보다 튼튼하거든요. 보세요. 눈도 맑았죠?
2: 네, 맑고 생기있어 보이긴 하네요. 약간 피곤함이 묻어나지만.
1: 아, 그런가요?
2: 그나저나 뭘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1: 아, 그게 같이 일하는 친구가 아프지 말라고 챙겨줬어요. 그래서 가을중 시주바가지 마냥 들고 오긴 했는데.
2: 와, 꽤 무거워 보이는데. 어디까지 가세요? 좀 들어드릴까요?
1: 오, 괜찮아요. 저 버스 탈 거라 저기 정류장까지만 가면 돼요. 금방이에요.
2: 다행이다. 그럼 들어드릴게요. 저도 버스 타러 가거든요.
1: 아, 괜찮은데.
2: 아직 다안 나왔는데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요. 그러다 내일 또 아프다고요.
1: 그럼 부탁드릴게요. 챙겨주신 비타민이랑 영양제 정말 감사했어요.
2: 아, 뭘요. 그냥 도움이 될까 해서 몇개안 샀어요.
1: 그래도요.
2: 원래 사람이 아플 때 제일 서럽고 힘들잖아요. 저도 일 무리하면 가끔 그렇게 몸살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챙겨 먹던 거 챙긴 거라 편하게 받으셔도 돼요. 다들 그렇게 돕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1: 아, 네, 감사해요. 근데 그때 영화 보기로 했던 건 보셨어요?
2: 아, 그게 마침 저도 그때 일이 생겨서 아직 못 봤어요. 뭐, 원작의 책이라고 하니까 우선 책부터 보려고요.
1: 아, 그렇구나.
2: 네. 벌써 다 왔네요.
1: 아, 혹시 버스 몇번 타세요?
2: 저는 1번이요.
1: 1번. 전 정류장이라고 뜨는 거 보니까 금방 오겠네요.
2: 그러게요. 아, 저기 신호 걸려있네요. 맞다. 여기요.
1: 아, 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2: 네. 그럼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가게에서 봬요.
1: 네. 혹시,
2: 네?
1: 저번에 챙겨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언제 시간 되실 때 식사라도 같이 하면 어떨까?
2: 네, 전 좋아요.
1: 네?
2: 그게,
1: 버스 온것 같은데.
2: 네, 그러면 제가 스케줄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1: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2: 네, 금방 연락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방송하는 우리말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김영대가 부른 별똥별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우리말, 말 같아 가을 중에 시주파가지 같다. 풍찬 노숙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회복이 다 안 된 것 같은 민정 씨를 보며 아영 씨가 눈빛이 다르다. 평소에는 생기있고 맑았는데 라고 표현할 때 말 같아 라는 표현을 썼죠. 또 아영 씨가 민정 씨를 위해 본가에 내려갔다가 밭에서 일군 것들로 만든 걸 봉투 잔뜩 챙겨온 것을 표현할 때 가을 중에 시주바가지 같다 라고 말했고요. 혼자 타지에 살면서 여러 힘든 경험을 했다라고 표현할 때 풍찬 노숙이라고 말했죠. 자, 여러분도 오늘 알아본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우리말과 이야기 보따리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채훈이 부른 산책, Heart and Colors가 부른 LA on a Saturday Night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진행의 호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말 톡톡에 사용된 음원은 이철희의 숲속의 아침, 김용배의 K-드라마 효과음 1143, K-드라마 효과음 130, K-드라마 효과음 545, 벽시계 조침 A, 전조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교통명동거리 5호 공간음 DMS ST 192, 그리고 조상원의 스마트폰 누르는 1, 스마트폰 누르는 3 등의 음원으로 이뤄졌습니다. 위 음원은 CC BY 라이선스로 제공되며 공유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어, 동훈아. 나와. 어,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 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0: 여보세요? 어디야? 지금 하고 있다고? 야,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택시비 줄게.
1: 제발.
0: 그 천화동 간다고?
1: 심심해서 그래.
2: 내가 그때 너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인생에도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온종일 내리던 비가 멎은 다음에 찬란하게 피어오르는 무지개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만의 색깔이 아닌 일곱 색깔의 무지개처럼 사노라면 기쁨과 슬픔, 절망과 환희, 그러한 것들을 겪게 마련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렵다 해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힘든 절망의 순간을 잘 이겨내면 우리의 존재와 가치는 더욱 성숙해지고 절망의 순간을 잘 대처하고 나면 삶의 지혜와 보람이 한 움큼 쌓이게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절망과 환희도 모두 나의 몫이라면 꼭 끌어안고 묵묵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조성희의 인생은 물레방아 들으시면서 신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모현동 부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도란 승려의 무덤을 상징하여 그 유골이나 사리를 모셔둡니다. 이 부도는 군산의 보천사에 있던 것을 이곳 해봉원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연화당 부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낮은 사각 바닥돌 위로 3단을 이루는 팔각 기단을 쌓고 공 모양의 탑몸돌을 올린 후 팔각 지붕돌을 얹은 구조입니다. 기단 중에서 아래 받침돌은 두 겹의 용꽃잎을 둘러 새겼으며 그 위로는 가운데 받침돌을 괴기 위한 묵직한 받침을 하나 더 두었습니다. 이 받침은 이 부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모습으로 위는 좁고 아래는 넓어서 각면이 사다리꼴을 이루며 위아래에 용꽃 무늬 등을 새겨 장식하였습니다. 가운데 받침돌은 그에 비해 아주 낮고 위 받침돌은 8잎의 용꽃을 새겼습니다. 이상 문화유산자료 모현동 부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윙크, 천생연분, 황도희, 내 인생, 은상식, 명당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가을철에는 여름 동안 따가운 자외선과 열기, 땀으로 지쳐있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여름철 일조량의 잔재로 없었던 주근깨나 잡티가 나타나거나 옅었던 기미가 유난히 짙어질 수 있고 피부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탄력을 잃기도 쉽습니다. 여름 동안 과다하게 생성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거나 더 이상의 합성을 예방하는 피부 미백제로는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하이드로퀴논, 레티노이드 등 국소치를 제외한 식물 추출물이 함유된 기능성 미백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 예방에 비타민C의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타민C가 포함된 에센스나 크림을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표피의 분화를 촉진시켜 각질의 탈락을 돕고 멜라닌 색소의 배출을 유도하는 필링이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멜라닌 색소 파괴와 피부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레이저 토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다가도 가을철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외선 차단제는 사시사철,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항시 바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루 8컵 이상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피부 유형에 따라 수분과 유분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보습제를 사용하면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얼굴에 충분히 보습제를 바른 후 보습팩을 사용하면 보습제가 피부에 충분히 스며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탈모가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땀과 먼지 등으로 자극을 받은 두피는 모발의 휴지기를 빠르게 진행해 가을철에 모발이 집중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날이 서늘하고 하늘을 높아진 가을이 왔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크니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0: 태안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민수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민수연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와.

0: 민수연 씨.
1: 네.
0: 민수연 씨, 지금 이 노래 제목이?
1: 정의 약한 여자.
0: 아, 근데 민수연 씨 그 노래하실 때 보니까 카리스마도 있고, 이렇게 살랑살랑 노래하셨는데, 정이 약하게 안 보이던데.
1: 정이 엄청 약해요.
0: 그래요?
1: 네.
0: 아, 카리스마도 있게 보이고, 굉장히 또 예쁘게 나오세요, 화면에. 뭐 비결이라도 있어요?
1: 아니요, 제가 이제 손해보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0: 예.
1: 정이 약한 여자가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0: 아, 정이 많으시구나. 정이 네. 약한 게 아니고.
1: 네, 정이 많으면서 약하죠.
0: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아, 실제로 뵈니까 굉장히 이렇게 동안이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뭐 비결 있으세요?
1: 비결은 노래 열심히 하는 거.
0: 아, 노래 열심히 하는 거?
1: 네네네.
0: 저도 오늘부터 노래 열심히 많이 하겠다. 네, 아니, 굉장히 동안이세요. 피부도 좋으시고.
1: 아이고.
0: 와. 윤수연 씨는 어떤 계기로 노래를 하시게 되었나요?
1: 저는 어릴 때부터 네. 뭐 6, 7살부터 노래를 했어요. 지금 같으면 신동으로
0: 와.
1: 나왔을 정도로.
0: 아, 그러시군요.
1: 네, 우리 가족이 좀 예술계에 있어가지고.
0: 아, 그쪽에?
1: 그, 아니, 이제 오빠가 그때는 뭐 네. 기타를 치고 나는 또 노래를 하고.
0: 와.
1: 또 뭐 콩쿨 때에 나가서 또 뭐 노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초등학교 때 다니면서 노트에 거의 노래 제목이.
0: 아.
1: 막 그렇게 이미자 노래하는 모습 적어놓고 공부보다는
0: 아 예술적으로 많이 발달이
1: 네네
0: 와
1: 노래가 신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2절 가면 저는 그냥 애워서 해요 그때
0: 와
1: 어릴 때도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유리한 게 어릴 때 그렇게 노래를 많이 알아서 지금 네. 그냥 뭐 노래 틀어놓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0: 와
1: 그런 게 있더라고요.
0: 그쪽이 그냥 탁월한 뇌가 발달이 됐나 봐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노래만 나오면 척척척.
1: 네.
0: 네. 지금 노래처럼 나왔으면 사복고 씨는 식은죽, 식은죽 먹기로.
1: 그래서 시대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0: 아, 그러세요? 지금, 아, 요즘도 행복하시잖아.
1: 아니, 근데 네. 지금 노래가 1절이 나오면 2절은 이 대목이 나오면 네. 아, 흐름이 어떻겠다 이렇게 다 가니까
0: 네.
1: 지금 몇쯤하면 작곡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0: 아, 지금도 뭐 안 늦으셨잖아요.
1: 아니요, 이제는 많이 늦었죠.
0: 아, 늦었어요?
1: 아니,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이 활발하게 하니까.
0: 네.
1: 설 자리가 없는 거죠.
0: 그래도 다 그 색깔이 있고 또 묵은 맛이 있잖아요. 예. 네.
1: 좀 끌어주실래요?
0: 저도 지금 기도를 하는 중인데 누가 끌어주라고 같이 기도 호시하겠네.
1: 아, 그럽시다. 네.
0: 같이 이제 기도를 하면 돼.
1: 그러게요. 네.
0: 누군가가 뭐 네. 백마를 타던가 아니면 뭘 그러면서. 타고 오겠죠.
1: 같이. 네. 네.
0: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죠.
1: 그렇죠.
0: 네, 와. 네. 지금은 이제 노래 강사로도 지금 계신다면서요.
1: 네네.
0: 네. 아까 지금 준비하시는데도 막 전화가 오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많으시는가 봐요. 지금 못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네? 지금 네 노래교실이 지금 거의 꽉 차가지고
0: 네.
1: 이제 조금 내려놓고 하려는데 오늘도 지금 세 군데서나 지금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막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0: 예예. 예.
1: 근데 이제 너무 무리하게 하면 행사를 못 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기도. 너무 사양하지 마세요. 저한테 좀 어떻게 한두 개 정도.
1: 그러게요.
0: 그럼 여기서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수연 씨의 곡 정의 약한 여자 들어보겠습니다.

0: 민수현 씨의 곡 정의 약한 여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민수현 가수는 1980년도 KBS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하셨고 1990년도 주부가의 열창에도 출연하셨습니다. 노래 강사를 하시면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민수현 씨.
1: 네.
0: 1980년도면 이야 올림픽 하기 전이죠. 네. 88 올림픽.
1: 네,
0: 와,
1: 그렇죠.
0: 그때 노래자랑 가셨다는 거는 참 세월이 엄청 지났네요.
1: 그럼요. 와, 그때는 지금은 예. 어디 지금 노래 레슨 받고 노래 계실 노래 배우고 이래서 가지만
0: 네.
1: 그때 노래자랑에 나갈 때는
0: 네.
1: 양동이로 정말 밖에 소리 안 나게 양동이 네. 뒤집어 쓰고
0: 오.
1: 방에서 노래 연습하고
0: 오.
1: 그럴 때였어요.
0: 그래요? 저는 그렇게 연습 한 번도 안 해봤네요. 어때요? 양동이를 뒤집어 쓰면은 어떤 그 소리가?
1: 울림이 있고 일단은 네.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0: 아, 네. 울림은 확실할 것 같은데 밖으로 안 나가요?
1: 네. 아니 저는 누구한테 어디 간다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0: 네.
1: 내 성격이라
0: 네.
1: 혼자 하는 거거든. 그래서
0: 네.
1: 뭐 그냥 밖에서 누가 들을까봐
0: 네.
1: 그 기억이 나요. 양동이 쓰고 제가 노래를 한번 해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0: 와 생각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네. 어떤 곡 가지고 가신 거예요?
1: 그때 갑자기
0: 트로트 아니면 발라드?
1: 아니요 정예리 노래인데 정예리 네. 가수가 그때는 좀 이렇게 지금 사람들 몰라요.
0: 아 저도 그래. 지금 예.
1: 그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네요.
0: 예.
1: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0: 예.
1: 그날 최초로 칼라 테레비 녹화를 했다는 거.
0: 와.
1: 전국노래자랑.
0: 칼라 TV?
1: 네네네.
0: 엄청나네요.
1: 그렇죠.
0: 어떻게 또 그걸 기억하세요?
1: 그거는 알죠.
0: 오, 이야.
1: 노래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기억이 나죠.
0: 와, 예야.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이쁜 모습을 제대로 국민이 볼 수 있었네요. 칼라로 나오니까.
1: 예, 네, 그렇죠. 와. 이제 칼라 테레비 있는 분들은.
0: 예. 네. 그때 어떻게 뭐 얼굴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뽀샤시 이렇게 좀 화장 많이 했어요? 칼라 TV 나갔는데?
1: 아니요 그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0: 네.
1: 저는 못 봤는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앞을 막고
0: 와.
1: 텔레비전 본 사람 본 아가씨라고.
0: 오.
1: 뭐, 우리 아 잘하는 사람이 누군데 막 작곡가인데 뭐 이러면서 따라오고 막 그렇게 있었어요.
0: 와. 그러시구나. 그때만 해도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서 전국 노래자랑 나오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게 생각했잖아요.
1: 그렇죠.
0: 와, TV 나왔다고 해 가지고. 와, 그때 어땠어요?
1: 근데 이제 그 계기로 이제 방송국에서 한번 이제 노래 해보지 않겠냐, 키워보자, 이래가지고.
0: 아.
1: 예, 그때 이제, 김연자 일본 가는 시기에.
0: 네, 네.
1: 그 오사카로 갈 기회가 있는데.
0: 네.
1: 가지 않겠냐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0: 오.
1: 집에서 이제, 그게 가수의 길이었는데.
0: 참말로.
1: 집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 갔죠.
0: 참말로.
1: 참말로.
0: 진짜, 참말로네. 그때만 잘했어도 지금.
1: 그러게요.
0: 그 김연자 지금 그 선배님이랑 지금 같이 그냥.
1: 예.
0: 예, 네? 거기 광주 또 이렇게 민수현 씨는 목포에서 이렇게 쌍대 벽을 이룰 수도 있었는데.
1: 근데 오. 또 희한한 게
0: 예.
1: 그때 그 KBX 악단장님이 이제
0: 네.
1: 추천을 하셨거든요. 근데
0: 아.
1: 그분을 세상에 제가 영암문화원에서 노래 교실을 하고 있는데
0: 네.
1: 거기로 오신 거예요. 이사를 오셔가지고
0: 오.
1: 그래가지고
0: 언제쯤 얘기해요? 그때 요즘
1: 예.
0: 예
1: 작년에
0: 어 작년에
1: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피아노 치신 분이거든요. 근데
0: 네.
1: 우리나라 이렇게 뭐 가수들은 거의 그분이 이렇게 그 뭐 반주를 해주시고
0: 네.
1: 악단장으로 계셨으니까
0: 네네.
1: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시골로
0: 네.
1: 이제 요양차 이렇게 오셨는데
0: 아 목포로 오신 거예요? 아 영암으로?
1: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같이 자기가 이제 콜라보를 하지 않겠냐
0: 네.
1: 그래서 갑자기 행사가 있는데 그래서 좋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했거든요.
0: 네.
1: 뭐 이제 칭찬하시면서 말하는데 보니까 꼭 그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0: 오.
1: 혹시 옛날에 우리 그 선생님 아니셨냐 할게는 정말 그분이었어요.
0: 그리고 오.
1: 그런 인연이 그래가지고 네, 무슨 행사 있으면
0: 네.
1: 그분은 이제 피아노 치시고 저는 노래하고
0: 와.
1: 팝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0: 오.
1: 또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0: 와.
1: 사람 인연이란 게
0: 참
1: 정말 예, 몇십 년 흘렸죠.
0: 와.
1: 근데 그렇게 또 다시 만나가지고 그 말을 하시더라고. 김연자 갈 때 네가 갔더라면 지금 못 볼 건데.
0: 그니까요. 와, 그때는 어렸지만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선생님 보시면서도 여유가 있었겠네요.
1: 그렇죠. 예.
0: 예, 어떻게 좀 선생님 맛있는 점 드실까요? 해가면서. 예.
1: 그때는 막 좀 떨리는 마음으로 뵀는데 지금은 예. 제가 더 이제 여유가 생기죠. 예.
0: 선생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1: 그러게요. 예, 너무 예. 좋아하세요.
0: 얼마나 좋아해. 정말 좋잖아요.
1: 네.
0: 예. 아,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1: 네, 예, 그렇고 사람들 만나면 자랑하고. 저 예. 자랑해 주시고.
0: 예. 와, 정말 좋으시겠다. 오. 행사를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데라면은?
1: 아, 제가 필리핀으로 공연을 갔어요.
0: 필리핀으로요?
1: 네, 근데 그분이, 저기, 호남 향후의 회장님이.
0: 네.
1: 뭐, 5,000명 데리고 있는 공장을 하시더라고요.
0: 네, 5,000명 데리고 있는 공장.
1: 거기는 다 수작업으로.
0: 네네.
1: 주사바늘, 뭐, 링겔, 이런 거.
0: 네네.
1: 그 작업을 하시는데, 그때가 거기 50주년 행사였어요. 근데.
0: 오.
1: 그 전에 우리가 그 향후에 그, 저 이문 공연을 갔었거든요.
0: 네.
1: 초청을 해가지고 여자 두 명 남자 한 명 이렇게 갔었는데 우리는 이제 말을 못하니까 대기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0: 네.
1: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막 이제 한 5천 명 있는 데서
0: 네.
1: 왜 저러니 그랬더니 우리 여기 한국 같으면 장윤정급 이런 가수들이 왔대요.
0: 오.
1: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분들하고 같이 노래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분들을 잘 모르죠. 그때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누가 우리는 그때 사진 하나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0: 오.
1: 지금 같으면 동영상이 남아있을 건데
0: 네.
1: 한 15년쯤 됐나?
0: 예.
1: 그때는 정말 오, 이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0: 오.
1: 그때는 정말 노래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0: 네.
1: 그런 큰 무대가 있어서 항상 그게 기억이 남죠.
0: 와.
1: 그러니까 또 그분이 또 자기 예. 집까지 다 견학 저기 공장 견학 시켜주고
0: 예.
1: 자기 집도 다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갔는데 정말로 아주 너무너무 저기 순수하게 이렇게 네. 살고 계시더라고.
0: 오, 그래요? 뭐. 대부분 그 정도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면은 그 다 뭐 이렇게 밥 짓는 사람 따로, 이불 개는 사람 따로, 이렇게 밖에는 따로 다 이렇게 두고 사는데요.
1: 근데 이제 그 밥 해주는 가정부는 있고,
0: 예.
1: 아기를 가르치는 그
0: 저 선생님.
1: 있는데 다른 예. 건 없고,
0: 예.
1: 집안에 있는 이런 물건들이 정말 네. 하나도 뭐 화려한 게 하나도 없어요.
0: 오.
1: 너무 검소하게.
0: 오.
1: 좀 본받을 만한 그런.
0: 와. 그런 또 좋은 기억이 있으시군요.
1: 네네네.
0: 와. 노래를 하시면서 민수연 씨는 어떤 때 좀 보람을 많이 느끼십니까?
1: 노래하고 이제 오면, 나도 좀 잘했는 것 같고.
0: 네.
1: 관중들이 막 반응이 너무 좋고 이럴 때는 정말 행복하죠.
0: 네.
1: 근데 어쩔 때는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았거나 이럴 때는 좀 내 기분이 몸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 며칠간 그냥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0: 네.
1: 아, 이렇게 하다니 뭐 이런 게 있죠.
0: 네. 보람을 느낀 것보다는 그냥 그때는 스트레스가 네,
1: 그렇죠. 네.
0: 사실 그 노래 가시기 전에 연습이랑 많이 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도 무대 또 환경에 따라서 많이 좀 그러는가 봐요.
1: 근데 저는 전혀 연습 안 해요.
0: 아, 연습 안 해요?
1: 예, 네, 목도 안 풀어요.
0: 목도 안 풀어요?
1: 예. 네.
0: 오.
1: 그냥 가요.
0: 왜 그냥 가요?
1: 아니, 그냥.
0: 예. 네.
1: 저는 차에서 이렇게 노래하면 힘 빠진 것 같아가지고.
0: 아.
1: 절대 차에서 노래 안 들어요.
0: 아.
1: 안 듣고 그냥 라디오 듣고 가는 거지.
0: 오, 에너지가 네. 소실될 것 같아가지고.
1: 그냥 하고 싶지가 않아요.
0: 아, 무대 가서 쏟아야겠다?
1: 근데.
0: 네.
1: 이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되게 언니는 목이 너무 좋아서 좋겠다. 우리는 노래하기 전에
0: 네.
1: 한 시간은 풀어야 노래가 된다.
0: 네, 대부분 그러잖아요. 네,
1: 근데 어떻게 아침 10시에 노래를 하는데 그렇게 맑은 소리가 나오냐.
0: 네.
1: 이러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조금 목소리가 딱딱해진 것 같아가지고.
0: 네.
1: 그리고 지금 목을 너무 많이 쓰니까
0: 네.
1: 안 풀리더라고.
0: 강의를 하시니까.
1: 네.
0: 네. 실수 없이 계속. 오, 그러셨구나. 민수현 씨가 그 가수로서의 나의 큰 장점이 있다면?
1: 글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0: 네.
1: 장점? 뭐가 있을까요?
0: 장점. 내가 목 안 풀어도 잘한다.
1: 근데,
0: 네.
1: 이제 목소리가 맑아서 남들은 다 뭐 부러워해요.
0: 네.
1: 근데 또 저는 반면에 허스키한 사람 목소리가 부럽거든요.
0: 그래요?
1: 네, 근데.
0: 내가 안 가진 거?
1: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목소리가 너무 이쁘다. 네. 항상 지금도. 네. 이제 어제도 2시간 동안 어젯밤에도 9시까지 방송을 하고 와가지고.
0: 네.
1: 오. 지금 목이 좀 많이 갔어요. 근데 그런 월요일마다 방송을 하거든요. 어. 2시간 동안.
0: 아, 뭐 유튜브 방송 오시나 봐요. 네네네. 아, 그러시구나.
1: 근데 어제도 목소리가 엄청 안 좋아가지고. 네. 지금도 안 좋고 있어요.
0: 오. 아, 지금 뭐 좋으신데요. 예. 네.
1: 제 생각에는.
0: 또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네. 그럼 이쯤에서 민수연 씨의 두 번째 곡, 사랑꽃춤 들어보겠습니다.

0: 민수연 씨의 곡 사랑꽃춤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들어보니까 이제 노랫말처럼만 사시면 될 것 같아.
1: 네네네.
0: 네, 지금 모든 게 준비됐죠?
1: 네.
0: 요즘 민수연 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건가요?
1: 이제는 이제 좀 이제 세월이 좀 흘렀으니까 일단은 네. 관심사는 일단은 건강이고 네. 그리고 아직도 저는 그냥 많이는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아직도 인기를 놓지 않고 네. 갈 수 있도록 네, 네 그게 바람이죠.
0: 아, 만인의 사랑을 받고 싶다.
1: 네.
0: 아, 그게 제일 크네.
1: 네네.
0: 일단 사랑 받으려면 건강하셔야 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아, 건강, 만인의 사랑을 받고 싶다.
1: 네.
0: 조금 전에 그 노래 무대 갈 때 연습을 이렇게 안 하신다고 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그 노래 강사를 하시려면
1: 네.
0: 노래가 새롭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노래 습득해야 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1: 그냥 별로 안 해요.
0: 아, 들어보면 대충 나와요?
1: 네, 몇 번 듣고 그냥 예. 가서 엘프 틀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0: 네.
1: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사람들은 가수가 노래하는 거 보고 막 따라 하잖아요. 근데
0: 네.
1: 저는 가수가 하는 거 별로 듣질 않아요.
0: 오.
1: 그리고 그냥 제가 그 가사 보고
0: 네.
1: 그냥 저 나름대로 소화를 하는 거죠.
0: 와, 그 어릴 적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요?
1: 아무튼 그랬지더라고요. 그냥
0: 와.
1: 다른 사람들은 이게 그 수업을 가려면 그 사람 노래를 막 듣고 막 이제 습득하고 이러는데
0: 네.
1: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0: 아, 이게 좋은 말인가 어쩐가 하는데 판단이 안 세네요.
1: 근데 실상은 네. 많이 들어보고
0: 네.
1: 그렇게 다 어디 뭐 장단점 다 알아서 가야 돼요.
0: 근데. 네.
1: 근데 저는 좀 건성으로 가는 거죠.
0: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노래는 내가 이 정도는 뭐 그 정도로 자신 있으니까.
1: 아니 저는 이제 한 번 가는 지금 거의 한 번 들어가는 노래 교실은 막 거의 10년 가까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0: 네.
1: 그냥 가서 그냥 능수능숙하게 그냥 즐기고 오는 거예요.
0: 네. 아, 너무나 이렇게 솔직하면 어떡해요?
1: 아, 방송이니까 솔직해야죠.
0: 아니 막 솔직한 것이 너무나 막 편하. 예.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선생님도 그렇고 또 배우는 학생도 그렇고 같이 즐기고 같이 참여하는 이런 쪽이잖아요. 어, 그거에 너무나 이제 많이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1: 예, 네, 이제 저는 네. 이제 너무 많이 같이 알다 보니까
0: 네.
1: 근데 요즘들은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0: 네.
1: 또 잘못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0: 아유, 그죠. 당연히 선생님이시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니까 용납이 되는 거지. 용납이 안 되면 바로 민원 들어가요.
1: 저는 이제 수준이 아니고 네. 그만큼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0: 아이고, 참말로 그냥. 아이고, 참말로 오늘 참말로 많이 쓰네.
1: 근데 우리 애청자들은 제가 네. 어디 있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0: 네. 아까 다 말씀하셔가지고 알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 이미 얘기 다 하셨어.
1: 아, 그랬나요?
0: 네.
1: 어, 제가 정신이 없던. 아니, 목포라고 안 했잖아요. 저 네. 목포 우리 목포 말을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지금.
0: 네, 그랬어요?
1: 저 목포에서 왔는데요.
0: 아, 목포에서 왔는데 어디서 하신다고 아까 얘기했었어. 아. 생각 안 나시죠?
1: 네. 아.
0: 그 민수연 씨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일 중에 뭐 좀 생각이 난다든가 좀 뭐 특별한 일 뭐 하신 거 있다면?
1: 이제 제가 그 사랑꽃춤을 이제 발표 콘서트를 했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1: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목포에서 그 공연장을 이제 했는데 그 400석이었고 450석이었거든요.
0: 예, 대관해 가지고.
1: 예, 예. 근데 그랬는데 이제 뭐 물품 뭐 수건 막 뭐 이런 선물도 이제 한 500명분 준비를 하고 했는데
0: 네.
1: 콘서트 하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적게 뭐 어떨까?
0: 네, 아, 엄청 그래. 걱정 많이 되죠.
1: 그렇죠. 그랬는데 표도 다 없었죠.
0: 오.
1: 사람들이 또 앉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간 사람도 많이 있었고.
0: 네.
1: 정말 대성황리에 그렇게 네. 또 콘서트를 해가지고.
0: 와.
1: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정말 행복했고.
0: 오.
1: 그게 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0: 아,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1: 3년 또 23년.
0: 오. 아, 2003년?
1: 23년.
0: 23년? 네. 얼마 안 됐네요. 예.
1: 사랑꽃춤 이거 발표하면서.
0: 네. 오, 이야. 그만큼 민수연 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으로 이렇게 살아오셨나 봐.
1: 그래서
0: 약한 예, 여자.
1: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정말 잘 살았네 뭐 이렇게 하시면서
0: 예.
1: 예.
0: 없고.
1: 그게, 아.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또 연락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왜 연락을 없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0: 와.
1: 티켓도 이제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오. 근데 그날 이제 내가 이제 아마 이런 기회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
0: 네.
1: 뭐 서울에 있는 뭐 최고 약단 또 코러스 무용단 이렇게 다 서울에서 와가지고.
0: 네.
1: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0: 네.
1: 이렇게 정말 크게 했거든요.
0: 와. 진짜 고생 많으셨네요. 축하합니다. 아, 성황리에 이렇게 끝났다니.
1: 네.
0: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오. 그래서 그때 하시고 나서, 아, 다음에 또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은, 아, 힘들다.
1: 아니, 이제 힘든 게 아니고.
0: 네.
1: 이제 제가 이제 은퇴.
0: 무슨 한번. 말씀을 지금 아까 지금 방금 전에
1: 아니,
0: 건강하게
1: 아니 몇 년 있다가
0: 네.
1: 은퇴 콘서트를 한번 해야 되나?
0: 아, 은퇴 콘서트? 그 손가락으로 넘어가겠는데
1: 아니,
0: 모셔질 것 같은데 손가락 안 될 것 같아 이거.
1: 근데 이제 콘서트를 이제 하고
0: 네.
1: 또 이제 추진했고 한다는 건 좀 한 2, 3년밖에 안 돼서.
0: 예, 네, 그죠.
1: 쉽게 할 수는 없고.
0: 네.
1: 그래도 5년, 아니, 어떤 사람도 물어봐요. 또 언제 안 해요? 이러는데.
0: 네.
1: 그래도 5년은 넘어야 되겠죠.
0: 네.
1: 그래서 오. 지금, 이제 어차피 한 번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0: 네.
1: 뜻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0: 아, 하실 것 같아요. 정이 많아가지고. 또 정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콘서트는 많이 옆에서 또 도와주시잖아요.
1: 그렇죠.
0: 이렇게 네. 찾아주시고
1: 네. 네.
0: 이미 많이 다져 놓으셔가지고 또 앞으로도 다질 거잖아요.
1: 그러게요.
0: 네. 네. 앞으로 민수현 씨가 가수로서 아니면 노래 강사님으로서 가시면서 뭐 꿈이나 바라는 거 아니면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우리 전 국민이 원하는 건강이고
0: 네.
1: 네, 두 번째는 정말 남들이 들었을 때, 민수현 노래 잘하고 괜찮은 가수.
0: 네.
1: 이런, 이걸 평생 제가 가는 날까지 그렇게 갔으면 그게 바람입니다.
0: 아, 응원하겠습니다. 예.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네, 분위기 너무 좋고요.
0: 네.
1: 아, 옆에서도 너무 또 잘해주시니까. 저도 또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너무 행복이고 휴가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의 휴가.
0: 아,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가수 민수연이고요. 네, 항상 부족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수들의 인생은 노래하는 게 목표고 인생입니다. 삶의 인생 또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민수현 씨도 매일매일 즐거운 무대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수현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민수현 씨의 목소리로 문희옥의 평행선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민수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여름이 뜨거움이 조금은 가라앉고 아침 저녁 바람에 신선하고 싸늘함이 묻어나는 계절 10월이네요. 길가의 나무들도 초록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우리들도 서둘렀던 발걸음을 놓추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죠. 지금 왠지 센치해지며 가을 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들의 삶에는 바로 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지만 오래도록 함께 살아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라 답을 모르는 자신까지도 받아들이며 인정하고 겸허해지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오늘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억지로 답을 찾지 말고 그대로 두어 보세요. 때로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답이고 때로는 잠시 멈추는 것도 답일 수 있으니까요. 무언가를 얻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낸 하루일 수 있어요. 10월의 어느 날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가 걸어온 길을 바라보는 시간, 오늘은 삶의 답을 찾았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 마음속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저도 아직 삶의 답을 찾진 못했어요. 어쩜 삶의 답은 어딘가에 완성된 문장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낸 하루하루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YB의 나는 나비로 행복을 꿈꾸는 나비가 되어 마음속으로 걸어보겠습니다.

1부는 마음 읽는 시간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깊이가 더해지는 이 가을,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마음속을 걸어보려고요. 릴케는 첫 번째 편지에서 당신의 가장 조용한 시간에 내면 깊숙한 느낌을 통해서만 답을 구할 수 있는 의문들에 대해 밖을 바라보면서 답을 구하는 것만큼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은 없다.

진정한 고유성은 많은 경험을 통해 얻기보다는 사랑을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우선 홀로 성숙해지고 나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의 세계가 되는 거죠. 사랑은 개인이 성숙하기 위한 자기 안에서 무엇이 되기 위한 하나의 세계가 되기 위한 즉 상대방을 위해 하나의 세계가 되기 위한 숭고한 동기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위한 세계를 만듭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버리고 세계를 택해야 해요. 세상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인습이 사는 곳이지만 사랑하는 자의 세계는 통념과 인습, 세상의 기준과 맞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기꺼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인 듯해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함이란 하나의 고독을 둘이서 짊어지고 그렇게 두 배로 불어난 힘을 자각하며 행복을 뭐라 말할 수 없는 안정감과 강인함을 느끼는 일인 듯해요. 릴케는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방과 하나 되는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은 한 개인을 무르익게 하고 그의 내면을 다른 무엇으로 자기를 위한 상대를 이롭게 만드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죠. 또한 릴케는 사랑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온 힘을 다해서 심장의 근처로 모인 모든 힘을 쏟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릴케는 진정한 삶으로 향하는 첫걸음으로 사랑을 꼽는데 여기에서 사랑은 반드시 이성 간의 사랑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오히려 자연을 사랑해보라고 말하죠. 자연의 모든 것들은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야만 자신만의 고요함을 가질 수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사물을 천천히 사랑하는 법을 익혀나갈 때 자신만의 고요한 감정, 사유, 감각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자연을 향해 다가간다면, 그러니까 자연 속의 소박한 것,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것, 느닷없이 커져 측정할 수 없는 것 쪽으로 다가간다면, 그리고 나서 당신이 보잘것없는 것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서 아주 겸손한 태도로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더 쉽고 더욱 한몸이 되고 그래서 더욱 친근한 관계가 될 거라고요. 우리는 모두 단 한 번 살지요. 삶은 반복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고요. 그러기에 삶을 가장 잘 살 수 있을지 부단히 고민해야 해요. 비록 언젠가는 끝날 삶이겠지만 고유하고 나다웠던 나만의 삶의 흔적을 남겨두라고요. 릴케는 네 번째 편지에서 당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그 문제 자체를 꼭 닫힌 방이나 낯선 언어로 쓰인 책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문제 속에 살아보라고요. 그러면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답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거라고 말이죠. 불확실함은 사랑을 쉽게 지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답을 얻고 싶어 해요. 빨리 답을 얻고 싶은 우리에게 닐케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르치죠. 해답을 서둘러 얻으려 하지 말고 질문 안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이미 해답 안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지름길을 찾으려는 조급함이 오히려 진정한 삶의 방향을 흐리게 하진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잃케는 여덟 번째 편지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 하기보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속해 있던 것들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내 자신이 보내는 내면의 소리는 무시하여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실패나 좌절에서 오는 슬픔이 나에게만 오는 듯이 힘들고 아팠던 시간. 그런데 릴케는 그런 슬픔을 좀 더 신뢰감을 갖고 기쁨처럼 견뎌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 낫지 않은 채 봉합된 상처처럼 성급히 처리한 슬픔은 온전히 해소되지 않고 안으로 더 깊은 곳에 옹알이를 틀기 때문이죠. 어쩜 슬픔은 나를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성숙시켜주는 통과 의례는 아닐까요? 운명은 타고 태어난 것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하지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과정을 밟아 움직이고 있죠. 그 마음을 알기 위해 조용해지고 인내심을 갖고 내면의 귀를 열어보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운명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그 운명으로 이끌려갈 것이고 그때 필요한 건 그저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조죠. 우리의 삶은 바깥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현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닌 듯해요. 그렇기에 마음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삶의 모든 것이 필연이자 운명이 되는 듯해요. 릴케는 슬픔도 불안도 길을 잃은 감정마저도 모두 삶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시간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지나가는 과정인 거죠. 나무는 봄의 폭풍우 속에서도 서두르지 않아요. 여름이 오리라는 걸 알기에 뿌리를 내리며 기다리죠. 사람도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요한 시간에 귀 기울이게 해주네요. 지금 무언가 지치고 빠른 답을 찾자 헤매는 우리에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다고, 그리고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옳다고 용기를 주네요. 이문세가 부릅니다. 시를 위한 시.

0: 2부는 마음 보는 시간입니다. 가을은 오래된 이야기들이,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아름다운 계절이죠. 이 시간 그런 이야기 한편 꺼내보려고요. 브래드 피트와 앤서니 홉킨스가 출연한 가을의 전설입니다. 미국 몬태나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러드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 알프레드, 트리스탄, 사뮤엘이 있는데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자라며 가까운 형제 사이로 성장합니다. 특히 둘째 트리스탄은 사냥과 자연을 좋아했는데 잠든 곰에게 다가갔다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막내 세뮤엘은 대학을 마친 뒤 약혼녀 수잔나를 데리고 목장으로 돌아옵니다. 수잔나는 러드로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고 세 형제와도 가깝게 지냅니다. 그러던 중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사뮤엘은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형 알프레드 역시 동생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로 합니다. 트리스탄은 처음에는 참전할 생각이 없었지만 세뮤엘을 지켜주겠다고 수잔나에게 약속하고 결국 형제 셋은 유럽 전선으로 떠납니다. 세뮤엘은 위험한 정찰 업무를 지원하고 그 사실을 안 트리스탄은 동생을 구하려 달려갑니다. 하지만 세뮤엘은 독가스로 시력을 잃고 독일군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은 후 트리스탄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알프레드도 전투 중 부상을 입습니다. 트리스탄은 군에서 제대를 하지만 곧바로 몬테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알프레드는 수잔나에게 결혼을 청합니다. 하지만 수잔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 후 트리스탄이 목장으로 돌아오죠. 수잔나는 사무엘의 무덤 앞에서 슬픔에 잠겨 있는 트리스탄을 보고 그를 위로하죠.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이를 알게 된 알프레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알프레드는 트리스탄에게 사무엘이 죽은 것은 네가 원하는 일 아니냐며 비난합니다. 형제들 사이의 갈등은 깊어지고 알프레드는 목장을 떠나 헬레나로 가고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점차 성공합니다. 반면 트리스탄은 세무엘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가족에게 생긴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몬테나를 떠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규칙 안에서 사랑을 지키려 했고 또 한 사람은 규칙 밖에서 사랑을 지키려 한 거죠. 수잔나는 트리스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트리스탄은 수잔나에게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수잔나는 알프레드와 결혼합니다. 알프레드는 사업과 정치에서 성공해 정치인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 트리스탄이 다시 몬테나로 돌아오죠. 아버지 윌리엄은 트리스탄의 귀환을 반겨줍니다. 트리스탄이 돌아오면서 목장에도 다시 활기가 생기네요. 이 무렵 트리스탄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이사벨트와 가까워집니다. 두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결국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트리스탄. 가족과 함께 목장에 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 시대는 금주법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트리스탄은 술을 밀수하는 일에 관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밀수 사업을 장악하고 있던 오베니언 형대와 충돌합니다.
1: 스테이 포 저스트 어 와일 Stay and let me look at you. It's been so long I hardly knew you.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사벨 2가 경찰의 총격에 의해 우연히 목숨을 잃고 트리스탄은 아내의 죽음에 격분하죠. 그는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경찰관을 찾아가 죽을 정도로 폭행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죠. 트리스탄이 감옥에 있는 동안 수잔나가 그를 찾아옵니다. 수잔나는 여전히 트리스탄을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내지만 트리스탄은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감옥에서 나온 트리스탄은 이사벨 2의 죽음에 의심이 가는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오베니언 형제 중 한 명을 죽입니다. 이 사건으로 트리스탄은 더 큰 위험이 닥치죠. 한편 수잔나는 트리스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오베니언 형제와 부패한 경찰이 트리스탄을 찾아 러드로 목장으로 오고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윌리엄과 알프레드는 트리스탄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결국 오베니언 쪽 사람들은 모두 죽고 이 사건으로 알프레드와 트리스탄 사이에 남아있던 갈등도 풀립니다. 하지만 트리스탄이 이 사건의 책임자로 추적될 가능성이 커지죠. 트리스탄은 자신의 아이들을 알프레드에게 맡깁니다. 가족들은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처리하고 사건의 흔적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트리스탄은 다시 떠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트리스탄은 살아남아 아이들과 손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가족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1963년 늙은 트리스탄은 다시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죽은 동물의 흔적을 살피다가 한 마리의 거대한 회색 곰과 마주합니다. 트리스탄은 칼을 꺼냅니다. 곰과 트리스탄은 서로 맞서 싸웁니다. 화면에는 두 존재가 거칠게 뒤엉키는 모습이 이어지지요. 그리고 트리스탄의 마지막 순간, It was a good death. 그렇게 트리스탄의 긴 삶이 끝납니다. 영화는 원스텝의 이야기를 통해 러드로 가족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주며 막을 내립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영화 속 대사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행복했던 순간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어린 소년이었던 트리스탄은 전쟁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며 가족과 헤어지고 다시 만났고 자신의 아이들과 손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마지막에는 자신이 평생 가까이 했던 자연 속에서 생을 마칩니다. 나뭇잎이 나무를 떠나듯 우리도 언젠가는 사랑했던 것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으로 남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로 남고 어떤 삶은 전설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이 우리 앞에 머무는 시간, 가을의 전설처럼 우리의 삶도 한편의 전설인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또 계절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 계절을 따라 천천히 흘러갑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3부는 마음 쉬는 시간입니다. 가을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봄과 여름을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지금 가을 앞에 서 있죠. 풍성한 열매도 저절로 익은 것이 아닙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있었고 여름에 햇볕을 견뎌낸 시간이 있었고 비바람을 견디며 자라난 시간이 있었죠. 어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결실 하나에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숨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날들, 조금씩 노력했던 날들,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 아팠던 날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걸어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모이고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내 삶에는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번 수학은 너무 초라하다고 포기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내가 무엇을 시작했는지, 무엇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해요. 돌아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자랐구나. 그때의 아픔이 나를 조금 단단하게 했구나. 그때의 기다림이 나에게 인내를 가르쳤구나. 이렇게 가을은 지나온 시간을 확인하는 계절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을의 풍성함은 어쩜 열매의 크기가 아니라 그 열매가 있기까지 내가 지나온 시간의 깊이인지도 모르겠고요. 사람이 깊어지는 것도 어쩜 가을과 닮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많이 웃었던 시간만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울었던 시간도 지나고 기다렸던 시간도 실연의 시간도 지나고 또다시 일어섰던 시간들이 지나면서 자기만의 결실을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의 가을처럼 조용히 마음을 물들이는 노래 한 곡으로 마음 쉬는 시간을 함께 해보세요. 내 삶의 가을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내 삶의 가을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김범용이 부릅니다. 인생길.

삶의 해답을 찾는 우리들에게 좋은 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황동규의 삶을 살아낸다는 건입니다. 삶을 살아낸다는 건 황동규. 다 왔다. 하늘이 자자니 잿빛으로 바뀌기 시작한 아파트 동과 동 사이로 마지막 잎들이 지고 있다. 허투루. 바람이 지나가다 말고 투덜거린다. 엘리베이터 같이 쓰는 이웃이 걸음을 멈추고 같이 투덜대다 말고 인사를 한다. 조그만 인사. 서로가 살갑다. 얇은 서리가운 입던 꽃들 사라지고 땅에 꽂아놓은 철사 같은 장미 줄기들 사이로 낙엽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밟히면 먼저 떨어진 것일수록 소리가 엷어진다. 아직 햇빛이 다 있는 파리칸사 열매는 더 붉어지고 하나하나 눈인사하듯 똑똑해졌다. 더 똑똑해지면 사라지리라, 사라지리라, 사라지리라. 이 가을의 모든 것이 시각을 떠나 청각에서 걸러지며 두터운 잎을 두르고 있던 나뭇잎 몇이 가랑가랑 마른 기침 소리로 나타나 속에 감추었던 가지와 둥치들을 내놓는다. 근육을 저리 바싹 말려버린 괜찮은 살도 있었다니 무엇에 맞았는지 깊이 파인 가슴도 하나 있다. 다 나았소이다. 그가 속삭인다. 이런 삶을 살아낸다는 건 나도 모르게 가슴에 손이 간다.

젊었을 땐 정답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삶에는 미리 정해진 답안지가 없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내가 내린 선택이 내일의 나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되기도 하고 한땐 실패라 생각했던 일이 지나고 보면 내 삶에서 꼭 필요한 장면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하니까요. 삶의 답은 오늘 내가 살아낸 하루 속에, 오늘 내가 건넨 한마디 속에, 그리고 오늘 내가 사랑한 사람들 속에 이미 놓여져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깊어가는 가을처럼 우리의 삶도 물들어가고 있는 멋진 날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시간에도 맨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걸어서 마음속으로의 여명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가을의 좋은 분위기를 띄우는

0: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 공기는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길을 걸었던 9월 중순에는 여름의 햇볕이 아직 꽤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판은 조금 달랐습니다. 변은 익어가고 바다를 지나 마을과 발길로 들어서면 계절이 천천히 바뀌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랑길 낯설게 걷기 하는 주입니다. 오늘은 여수 남파랑길 58코스 일부 구간을 걸었습니다. 가사리 생태공원에서 출발해 이천교회 그리고 소옥제를 지나 감도식당까지 저희가 걸었습니다. 바다를 걷다가 들판을 만나고 마을 골목을 지나면 다시 물빛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9월의 끝자락에서 만난 여수의 바다와 마을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다와 연애하며 걷기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오늘은 여수 남파란길 58 코스 일부 구간을 걸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대장 김세웅님,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같이 걷고 있는 김은영 가사리 생태 교육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 또 같이 걸었습니다. 김은영입니다.
1: 예, 대장입니다.
0: 네. 은영님은 저희하고 여수에서 걸었고, 또 저희가 또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2: 네.
0: 혹시 뭐 시간을 뺏는다?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셨나요?
2: 전혀 아닙니다. 저는 걷고 여기 전주에 와서
0: 응?
2: 이렇게 방송하는 것 자체가
0: 어?
2: 힐링이고,
0: 네.
2: 행복이고 감사한 날들입니다.
0: 자, 그러면 아마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분들이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는데 저럴까? 그리고 그렇게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대장님 코스 한번 안내해 주시겠어요?
1: 예, 바닷가길을 걷는 것은 사실 늘 좋고요. 늘 행복합니다. 이유는 바다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남파란길, 여수 반도길, 지난번에 이어서 58 코스 구간을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점은 여수에서 유명한 이제 생태공원인 가사리 생태공원이라고 있어요. 바닷가에, 만을 좀 막아가지고 생태공원을 한 곳인데, 네, 거기에서 쭉 남쪽으로 바닷길을 따라가면 감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감도까지 걷는 한 9.2km 정도의 코스인데, 이번에는 좀 시간을 좀 고려해서 한 7.2km 정도 걸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여행들은 요즘에 이 남파란길 여행들은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전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지역에 내려서 뭐 순천역이나 여수역에 내려서 여천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그곳까지 가는 보통 그런 코스거든요. 뭐 참고로 이쪽 길을 가신다면은 여천역에서 내려가지고 쌍봉 사거리 거기가 이제 차가 많이 다니는 데인데요. 거기에서 24번이나 25번을 타시면은 이 가사리 해안 생태공원으로 쉽게 갈수 있습니다.
0: 저희는 현지인하고 같이 걷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시내버스를 타지 않고 참 호사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갔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좋았던 거는 저희가 출발하기 전부터 좀 즐겼어요.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조성해 놓은 것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그 누리는 거.
1: 우연찮게 이번에 이제 버스를

0: 것들이 그저 정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 요즘에 이제 신규 아파트 단지들은 거의 대부분들 그 습지를 낍니다. 그러니까 내륙 습지 저수지라고 하긴 좀 저수지라고 해야겠죠. 아니 뭐 그런 습지를 끼는데 그 아파트 창문에서 보든 아니면 이 카페의 넓은 창에서 볼때한 폭의 그림 같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좀 높은 아파트가 사니까 층별로 이렇게 주변 경관이 차이를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한 폭의 그림인데 그 내륙의 한 폭의 그림 중에 우리가 좀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은 그 회화를 하다 보면 스케치를 하다 보면 소실점이 있잖아요. 눈 밖으로 사라지는 점들을 연상하면은 전반적으로 주변이 뭐 산이 있든 건물이 있든 막히지 않는다면은 일정한 소실점과 소실점으로 가는 길과의 거리감이 있으면은 참 평온해요. 아, 너무 멋져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도로나 길에서 차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동에서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사라진다든지 남쪽으로 사라진다 이럴 경우 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여유가 있거든요. 장난감이 기어가듯이. 그런 경관들을 현대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뭐랄까 입지 좋은 주거지에서는 충분히 느끼고 살지 않는가. 그래서 다들 그런 걸 말은 안 치면 좋다고 하지만 그런 걸 찾아가는 것 같아요.
2: 대장님이 이야기해 준 그런 그 동선과 풍경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을 때는 그냥 한 폭의 그림이었다라고 했는데 자동차가 움직이고 그 언덕이 보이고 그늘이 보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입지 좋은 곳에 카페가 있구나. 잘 모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한번 들었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들으면서 그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셔가지고 특별히 제가 여천역까지 모시러 갔거든요.
1: 감사합니다.
2: 이번에는 불만 없이 걸어보자.
3: 네. 정말
2: 어떠셨을까요?
3: 불만 없죠. 불만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이번에는 얻어서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그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도착을 했고요. 도착을 해서 이제 출발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사리 생태공원, 주변에 물과 습지가 좀 보였고요. 또 조금 걸으면 바닷가 데크길이 나오고,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논과 밭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은영님은 가사리 생태공원을 매일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봤던 풍경과는 또 다르게 느끼실 것 같아요. 늘 봤던 것들이 저희와 걸으면서 뭐좀 다르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사리 생태공원 또 어떤 곳인가요?
2: 저도 가사리 생태 그 공원은 일로
3: 네.
2: 아이들 생태 해설하러 이제 다니고 점심 먹고 이렇게 산책 겸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확연히 다른 곳이고 바닷물과 그냥 그 일반 강물이 만나는 곳이어가지고 생태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3: 네.
2: 순천만 습지처럼.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철새가 굉장히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보는데 처음에 제가 그냥 걸을 때는 애들하고 이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서 걷는데 이번에 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자연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3: 그렇죠. 저는 그논 사이를 걸었을 때, 한 무릎 정도의 높이에 있는 풀들, 그러니까 벼인 거죠. 벼가 그냥 쭉 펼쳐져 있는 광활한 느낌? 그게 그렇게 김제평해처럼 넓지는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닥을 보니까 물이 좀 얕게 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렁이 작은 애들이 좀 있고, 좀 걸어가다 보니까 우렁이 알들도 좀 있더라고요.
2: 거기가 이제 친환경 농업단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어서 아마 거기에 이제, 일부러 키우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그한 10년 넘게 그곳에서 계속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3: 야, 덕분에 생태는 좀 풍부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곤충들도 있을 것 같고, 식생들도 있을 것 같고.
1: 제가 요즘 논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뭐, 세부적인 건 아니고요. 어떤 곤충들이 좀 살고 있는가? 아, 그런 것들 보는데, 확실히 풍부해요. 농약을 치지 않은 곳은 다양하고 풍부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논에다 물을 대고 하다 보면은 논에 뱀같이 생긴 그 미꾸라지 중에 긴 미꾸라지가

0: 있어요. 아, 논의 장을 하고 볼수 있죠. 그런 것들이 간혹 보여요. 물 고인데 나와가지고 쉬기도 하고, 왜냐면 벼 밑에 이제 그늘이니까.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대용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생태, 저기, 무등약 농업으로, 방식으로는 우렁이 농업이 가장 일반화되지 않았나, 안착이 된것 같아요. 예.
1: 자, 이렇게 논은 넓게 펼쳐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계속 그 길이 보이면 단조로울 수 있을 건데요. 길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데크길로 이어지는데요. 거기에 보면 달뿌리 풀도 있고, 억새가 키가 크고, 또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기도 하고, 샤 하고 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귓가에서도 바람 소리가 들리고요. 억새 사이에서도 샤오기 그물 틀어놓는 샤 하는 이런 소리가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 발걸음이 멈춰지기도 했고요. 저는 눈이 저절로 감기더라고요.
0: 샤르르. 좀더 감각적이라고 본다면은 바람하고요. 그 다음에 갈대나 일부 또 억새도 있겠죠. 그 것들의 무게, 그러니까 씨가 좀 맺힌 상황에서 바람하고 만났을 때 소리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 이파리의 소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나. 그래서 그뭐 익은 단단한 가을의 갈대잎이 가을 초의 바람을 만났을 때 들리는 소리는 좀 봄철에 뭐라 할까요? 묵은 갈대 소리하고 좀 다르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 무주 임도길의 골바람에서 얘가 파르르 떨렸던 이파리의 모습과
0: 예.
1: 이번에는 힘센 이제 좀 무르익은 농익은 그 이파리의 떨림은 차이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2: 지금이 이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길이어가지고 갈대가 좀 살랑살랑 거리는 소리하고 가을에 좀 뻣뻣하고 또그 마른 잎이 부딪힌 소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 좀더 신선한 것 같아요. 이 부딪힌 소리가.
0: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계속 몇 년을 이렇게 걷잖아요. 걷다 보니까 이제 바닷가 같은 경우는 소리가 좀 살아 있잖아요.
2: 네.
0: 바다 파도 치는 소리,
1: 그렇죠?
0: 그다음에 갈매기 새들 소리들이 있으니까 산보다는 훨씬 좀 살아 있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절별로 이게 느낌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 자연에 더귀 기울이지는, 자연의 소리 하나에도 계절에 맞춰서 귀 기울여지는 그런 느낌들 있다고 봅니다.
1: 그렇죠. 소리를 참 많이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뚝방을 따라서 걷다가 데크가 나오고 또 데크 가운데에 조형물이 또 외계 생명체처럼 생긴 뭔가가 좀 있었고 그거를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바다가 확 펼쳐집니다. 그래서 바람이 더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조제로 올라가서 저희가 걷잖아요. 그러면 방조제에 물이 닿는 소리, 찬방찬방 또르르 퐁퐁 이런 소리가 났어요.
2: 다양하게
1: 네.
2: 들으셨는데요.
1: 그래서 우연찮게 이번에는 제가 소리를 되게 집중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다양한, 그렇지만 예쁜 소리, 맑은 소리들이 좀 나서 제가 조금 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좀더 재밌게 쓸수 있는데 제 표현은 여기까지가 한 게.
0: 한 선생님은 걷다 보니까 더욱 이 오감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2: 처음에는 안 그러셨어요?
0: 처음에는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일 잘하고 멋지게 사는 그런 분이었는데 더더욱 이게 자연적으로 더 섬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예.
1: 그런 것 같네요.
2: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그렇게 방조제길을 가다 보니까 하얗게 생긴 물고기가 자꾸 첨벙첨벙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2: 네.
1: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왜 자꾸 뛰어오를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뛰어서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숭어라고 알려주셨어요.
2: 네, 근데 저도 숭어가 왜 뛰는지는 모르고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 네.
2: 이번에 걸으면서 우리가 AI한테 물어봤잖아요.
0: 뭐라고
1: 왜
0: 합니까?
1: 뛰냐?
2: 몸에 붙은 기생충을 떼어내기 위해서 철썩
1: 아하.
2: 이렇게 몸을 물에 부딪히는 걸로 한다거나 또는 산소 공급받기 위해서 이제 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1: 네.
2: 새로운 또 지식을 획득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또 한참 또 걸어갑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천 마을 쪽으로 가는데 칡꽃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칡꽃을 우리 또 대장님이 따주셔가지고서 맛을 봐라 네. 라고 했습니다. 향도 좀 살아있던가요?
0: 그 여름 지나서 좀 늦게 피는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에 한 8월 달 정도인데 올해는 좀 많이 너무 더워서 뭐 칡들도 이파리 줄기 번지기에 바쁘지 않았을까. 아, 달기는 그렇게 다른 건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칡향기, 바닷갓길의 칡향기.
2: 저는 이 너무 인공적인 맛에 길들여져서 그런지 사실 아, 단맛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고 제가 또 비염이 있어서 후각도 둔하거든요. 근데 맛있다고 하시니까 옆에서 이렇게 호응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바닷길을 가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모래도 있고 그다음에 조개 껍질이 쌓여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도가 모래를 밀려오고 올라왔다 다시 또 빠지다 이런 소리들이 좀 달리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래가 쌓였던 곳에 소리, 파도 소리는요, 샤르르르르 이렇게 샤 이런 좀 묘한 소리였는데 혹시 귀국이 우려서 좀 들어 보셨나요? 저만 조금 더 들어서 자꾸 여쭤보는데.
0: 그러니까 그날 우리 걸었을 때가 조금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물들이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겸손하고 차분하게 좀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좀 들렸습니다. 이게 물이 세게 두르잖아요. 세게 나오고 그러면은 그 소리에 다른 게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바닷가에 잔잔한 소리, 바다에서 오는 소리, 센 소리만 아니라 잔잔한 소리를 들으려면 조금 때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물이 천천히 빠질 때를 본다든지 천천히 두르는 것을 이 그늘에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묘미 아닌가 싶어요. 근데 선생님 뭐 샤르르르르 아 상당히 혹시 영국 영어과 나오셨어요?
1: 그리고 이번에는 바다 데크길 걸으면서 정말로 신기한 거 봤죠? 바닷물이 우윳빛 또는 에메랄드색으로 보이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장님이 이거 블루라군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0: 아, 그냥 얘기한 거예요.
1: 그러니까.
0: 예. 그래서, 아니, 색깔이 꼭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에메랄드인데, 약간 좀 밝은? 아니, 밝은 에메랄드. 그렇죠?
2: 갯벌 때문에 아마 그게 보이고 해가 햇빛이 비치는 그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
1: 근데 갯벌이 있으면 바닷물 색이 약간의 회색이 많이 보였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까지 걸었던 길이
2: 같아요.
1: 그랬는데, 유독 여기에 걸었을 때는 그게 약간 연두빛? 그치, 에메랄드빛? 이걸
0: 예.
1: 처음 봤던 것 같아요.
0: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구간이 거기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비친다면은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햇빛이야 변하죠. 물도 좀 변하겠죠. 그 밑에 이제 저질에서 어떤 것들이 막 분산해 가지고 햇빛을 반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색깔도 이건데 이걸 바다에서 볼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그 블루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석회암 지대의 웅덩이 녹아서 깎인 웅덩이가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 바다가 그렇다. 그럼, 아, 혹시 저기 조개들이 부서지면서, 물 속에서 분산되면서, 뭐 녹아서 그런가. 이제 그런 이제 추론하지만, 뭐, 맞진 않더라도, 그 색깔들의 바다가 그곳에서 볼수 있다라면, 그건 참 행복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가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외국 가서 이제 보고 온다면은, 아, 맞아. 우리도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이럴 수 있겠다 싶어요.
2: 그 여수에 많은 데크길이 있는데 그중에 이 데크길만 그 불빛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0: 좋아요,
2: 걸어봤을
0: 좋아요.
2: 때.
0: 맞아요.
2: 그리고 그
0: 보기에
2: 절벽하고
0: 그래요.
2: 이 나무하고 마치 그 치앙마이 뭐 이런 곳 같은 엄청 다른 지역의 그런 지형을 보여주는 것
0: 뭐, 전에 이제 그 동남아
2: 같아요.
0: 시아에 놀러 갔을 때 라오스에 방비엥 가면은 이 블루라군이 있거든요. 유명합니다. 예, 거기 가서 뭐 나무에 올라가고 뛰어내리고 막 그러긴 했는데 아 여기도 좀 그런 색깔이 하면 밑에 이제 바닥을 좀 상태만 좀잘 관리해서 그런 것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직접 내가 느껴봐야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0: 예.
1: 이걸 책상에 앉아가지고 바다가 늘 우리가 그리는 색깔이 파랑색 요거 아니었잖아요. 바다 색깔을 요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냥 걷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면 집중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흥마을로 돌아가면서부터 차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천마을을 지나는 데에도 오른쪽으로는 계속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거리의 바다는 아니었죠. 가까웠다가 또 집과 길이 사이에 끼면 조금 멀어지고 또 다시 골목 끝에서 확 가까워지고요. 이렇게 바다를 항상 옆에다 놓고 걷는 거를 우리는 바다와 연애하며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걷다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또 열심히 꽃밭을 가지고 계셨고 그 언덕 위에가 펜션이 되게 많았어요. 예쁜 것들이 있지만 요즘엔 더 좋은 곳들을 많이 찾아서 한적하기는 했는데 야, 할머니가 그래도 꽃을 가꾸고 있구나. 되게 넓은 곳이셔서 또 우리 그 대장님 가서 여쭙잖아요. 가꾸시냐고.
0: 할머니, 그꽃 직접 가꾸세요? 그래 물었죠.
1: 그러니까
0: 그랬더니
2: 삐리리 딸려니
0: 딸 아니, 딸년이 키워놓고
2: 서울
0: 서울
2: 가버렸어.
0: 가버렸어.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아, 할머니의 뒷말, 점점점, 나쁜 년.
1: 네, 그리고 이제 그 길에 따라서 물이 너무 꽉차 있었고 꼭 발을 담그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방조제끼하고 물하고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꽉찬 거를 저는 처음 봐서 저는 거기에 이제 양말을 벗고 약간 계단이 나와 있는 곳에 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제 눈높이하고 바다가 가깝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조금 떨어져서 봤을 때에는 어우 평온하다 넓다 이랬는데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계단 안쪽으로 들어가서 발을 담그고 있다 보니까 쑥 빠져들 것 같은 무서움이 이렇게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내 발을 확 잡을 것만 같은 그래서 오래 못 앉고 있고 올라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느낌이 다르다. 이 눈높이가 어유 밑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꼭대기로 갔을 때는 다 다르다라는 거를 저는 정말 그날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0: 그때
1: 제가
0: 발을 담그지 않았어요?
1: 담궜어요. 깊숙이 들어가서 앉아 있어서 제 눈높이하고 눈이 거의
0: 네.
1: 비슷했어요.
0: 그때 찍은 사진이 정말 멋있지
2: 네,
0: 않았나요?
2: 지금 인생샷 하나 찍으셨어요. 얼굴이 자세히 안 나와가지고 더잘 나온 것
0: 아, 그래요?
1: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멀리서 찍어줘야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걷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이 출렁했어요.
0: 예.
1: 분명히 배도 오지 않았었는데 물이 갑자기 파도치는 것처럼 했더니.
0: 참 이것도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파랑이 쳤다고 볼수 있는데 그 힘이 이제 어떤 힘이냐? 뭐 우리가 그뭐먼 바다에서 큰 배가 지나갔는데 이제 왔다. 지나간 다음에 한참 사라진 다음에 한참 여기 왔다. 그럴 수 있고요. 또 저의 이제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고요. 뭐 찾아봐야겠습니다만 그냥 과학적인 상상이라고 표현하자면은 달 탓이다.
1: 그래, 달 탓이다.
0: 달이 이제 인력 차이가 생길 때 거리에 따라서 이런 거잖아요. 뭐냐면 물이 나갈 때 시간별로 항상 같은 양만큼 높이만큼 나가지 않는다. 어느 때는 안 나가다가 갑자기 쑥 나가기도 하고 할때 이제 반대로 치고 나가는 그러잖아요. 우리 헤어질 때 화내고 헤어지듯이 뭐
1: 야.
0: 이렇게 표현할 수
1: 네,
0: 있다면
1: 달 탓이다.
0: 좋겠으면 모든 건달 탓이다. 제가
1: 네.
0: 이거 하면서 몇자좀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아, 물 빠지는 썰물 때 생긴 너울, 뭐 너울은 모두 달 탓. 배가 지나갔나? 보이지 않는 것은 우주 탓. 뭐 이런 거였습니다.
1: 네, 그러니까요. 참.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감도마을로 내려갑니다. 이제 감도마을을 내려가는데 오래된 우물이 여전히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좀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새로 집을 짓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담벼락에 홈이 꽂혀 있는 거 보셨어요?
2: 네.
1: 머리만 나와 있는 거.
2: 근데 그 집이 좀 그 예술가가 사는 집 같았어요.
1: 그 느낌이 그렇죠. 네.
2: 그리고 그 연통이라고 하는 것도 평생씩 보는 그런 연통이 아니라
1: 네.
2: 이렇게 다양한 색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연통이었고.
1: 그러니까
2: 바닷가 근처라 그런지 아주 멋들어졌습니다.
1: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완성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우물을 지나서 좁은 골목 따라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조밭이 나왔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조밭을 처음 봤습니다.
2: 아.
1: 아니, 왜냐면 전북 지역에는 조를 키운 밭을 보던가요? 저는 잘 봐야 보리, 우리밀, 뭐 이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처음 봤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정말 많이 재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0: 그 감도 지역이 조로 그 옥수수 축제를 네. 한다고 그랬잖아요.
2: 네. 네. 옥수수... 감도가 바닷가 바로 앞이어가지고 옥수수가 엄청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를 이제 이모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봄에 조금 부드러운 거 하고 여름에는 찰옥수수 이렇게 해서 두 번 하는데 저도 그거 다 베고 조를 또 키우는지 몰랐어요.
1: 아~
2: 엄청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다들.
1: 그렇죠. 네. 그럼 옥수수 두 번을 심고 그거를 수확을 하고 또 다시 진짜 부지런하시구나. 네. 절대 땅을 놀리지 않아요. 그렇죠?
0: 좀 특별했어요. 그렇게 조를 이렇게 넓은 구간에 심는 걸 바닷가에 본다는 게.
1: 그렇죠. 바닷가에서 보기 쉽지 않은데. 네,
0: 그렇죠. 이 동네 혹시 조주가 유명한가? 조로 만들 막걸리.
1: 오.
0: 네. 네.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골목을 따라서 내려가니 이제 감도 마을의 또 다른 바다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조금 전 앞에서 보았던 바다와는 좀 다르죠. 똑같은 감도 마을인데 이제 남쪽 포구, 북쪽 포구 이렇게 조금 느낌이 다르는데 이거를 돌아가지 않고 그냥 산을 이렇게 넘어간 거죠. 가로질러서 넘어갔습니다.
0: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감도가 그 여수반도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서쪽 방향으로 쭉쭉 튀어나온 곳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은 형성이 됐는데 아마 그 마을이 뭐 양쪽으로 가기에는 최단거리 쪽 가장 낮은 경사의 최단거리 쪽을 길을 내서 마을이 이제 형성이 돼 있는 보통 이제 섬들의 지형들 섬들의 그 사람들 주거나 아니면 그 노 뭐라 할까요 일 일하러 가는 이런 장소들의 지형들이 최단거리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섬에서의 걷기 섬 마을의 내부에서 걷기 아름다움은 그 최단거리 사이의 집들의 구성 그래서 동네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바라보면 북쪽 바다, 이쪽을 바라보면 서쪽 바다 하면서 그런데 바다야 뭐 바다 쪽 보면 다 보이겠는데도 이 집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아, 섬마을을 어떻게 보는 것이 아름다울까? 이해하는 게 어떤 방식이 좋을까? 보면, 바로 지형 이야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제, 우물이 있었던 쪽에 바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넘어와가지고서 봤던 바다는 완전히 좀 달랐습니다. 초록빛이 더 훨씬 강했고요. 또 하늘과 맞닿은 그런 바다 위에 낮게 뭉게구름이 있어가지고, 경계도,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영님에게는 이 감도 마을이 되게 익숙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 네, 저희는 이제 그 저희 가산 생태교육관에서 차로는 한 10분 정도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생태교육할 때 바다 유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그 바다 유리가 이 감도 마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가 마을하고 근접해 있는 곳이고 몽돌,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잘 버리셔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깨진 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분리배출 교육하면서, 이 유리도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깨진 것들은 자원이 될 수 없으니, 우리가 그 업사이클링으로 이렇게 만들어보자 하고, 이제 감도 마을로 유리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각양각색의 그 유리도 줍고 이제 조개나 이런 거 같이 주워서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감도 마을에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오. 활동가나 아이들하고 같이 오고 있어요.
1: 근데 그 유리가 예.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동글동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끄러워 보였고요. 이렇게 모래 사이에 박혀 있는 게 보석처럼 반짝이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네.
0: 이제 유리 재활용은 이제 그곳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연이 전처리한 거잖아요. 아. 그래서 사실은 업사이클링? 그렇죠. 업사이클링에 좀 가깝겠죠. 자연이 업사이클링 해준 것을 이제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거고, 전처리 해준 거고. 이제 사람들이 할 경우에는 이제 유리를 잘 하시면 도시의 생유리들은 사실 직접 사용을 못 하잖아요. 재사용이 잘 안 되잖아요. 일부는 뭐 의약병 같은 경우는 하긴 하는데. 아니면 이제 뭐 우리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경우는 범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건 다 파쇄를 해요. 그럼 이제 유리 조각이 남잖아. 그 유리 조각을 녹여서 하는데 어떤 데는 녹이지 않고 그걸 가지고 어디냐 콘크리트 해서 해서 이제 소위 이제 그 반짝이는 도로.
1: 네.
0: 도로로 그게 이제 저녁 때 이제 가로등 있으면은 바닥이 그렇죠. 빛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일본에서도 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신발 찢어지지 않나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작업이나 그런 과정에서 사실 다 이렇게 이게 표면들이 마모가 돼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1: 네, 우리가 이제 마을 끝에 펜션이 있었고 감도 식당 가려고 했었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저희가 못 가고 점심을 먹지 못하고 저희가 이제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 휴식을 좀 가졌습니다. 그 휴식 자리가 또 엄청 좋았어요. 위쪽에 있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도로 위쪽인 거죠. 마을이 아래쪽에 있어서. 거기 소나무 아래에 정자에 도착을 했고, 저희가 정말 편안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신선 노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아유,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0: 네, 그거 뭐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하나는 쌍둥이 소나무. 그러니까 이제 한 뿌리에 두 개로 갈라지는 형제가 바로 쌍둥이였고 바로 거기에 붙여서 또 다른 한 그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쌍둥이 형제하고 막내 동생인가 아니면 큰형과 쌍둥이 동생인가. 참 이게 뭐 위치로 보면 뭐 저 성황당 위치 정도 그런데 참 시골 바닥 길을 걸으면서 정자를 이렇게 깨끗하게 좋은 위치에 지어놓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 곳이 아마 처음이지 않나 만나는 게. 그래서 참 이 동네 사람들은 좀 멋들어지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2: 네,
1: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오늘은 걷는 것이 시작부터 운치 있었고요. 저희가 마무리 쉬는 그 자리에서도 정말 감성적이었고 너무나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멋진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두 번째 코너 소서가 소중할 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멋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저희가 정자에서 누워서 쉬고 있을 때 우리 은영님이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동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 버스 기다리는 것도 이러다 보니 좀 도와줄 수 있지 않 도와주면 어떻겠냐, 와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1: 우선은 멋진 분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방송을 다시 듣기나 들으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위치가 멋진 분으로 소개돼서. 저희가 그 가사리 생태교육관에서 2주, 4주에 아이들하고 자전거 라이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무자들만 할수 없어서 회원들이 자전거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는데, 그 근거리 제일 가까운 곳에 사는 분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여수 이미지를 업시켜야 된다. 네, 그동안 식당도 없어가지고 힘들게 또 버스도 기다리시고 이런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제가 회원을 특별히 섭외를 했습니다.
0: 어떠셨어요? 저희가 점심도 먹었고, 대장님이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간만에 정말 이야기 보따리 마음껏 풀으셨던 것 같은데.
2: 그렇죠. 뭐 바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픽업해서 모르겠어요. 혹시 뭐 우리 은영쌤의 남친이었나? 30년 전 남친이었나?
1: 이거 편집 필요해.
2: 근데 뭐 이건 좀 우스갯소리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어떤 공통된 일을 하는 그 동료 이런 분들, 그리고 바닷가에 산다는 건 내륙에 사는 사람한테는 되게 신선하게 들려요. 아, 멋지게 사는구나. 아, 이렇게 콜하면 온다. 왜냐면 우리는 바다에, 멋진 바다에 길을 걷고 지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짜잔 나타나가지고, 짜잔 픽업해가지고, 짜잔 밥도 사주고, 짜잔 술도
1: 저희
2: 사주고.
1: 회원들은 자주 이렇게 하시는데.
2: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낯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2: 그렇죠.
0: 모습이
1: 네.
0: 쉽지 않은데, 야, 관계를 잘 쌓았다. 일을 열심히 하셨구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아침에 전주역에서 저희가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몇 시간 뒤에는 저희가 그분의 차를 타고 있었고, 또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낯선 장소에서 또 낯설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흥을 돋구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걸으면서 만나는 묘미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밥을 맛있게 먹고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또 멋진 장소로 저희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
1: 네.
0: 언덕 위에 있었던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카페였습니다. 한옥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분이 경상도 분인데 되게 자랑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대한 애착?
2: 그죠. 그 집이 한옥이었어요. 근데 그 주인분이 경상도 분이었는데, 그 원래 이 한옥을 이 위치에 이 집을 샀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주에서 100년 이상 된, 뭐, 말로는 130년 얘기를 하는데, 된 한옥을 젊었을 때 찾아가지고 받았다가, 여기 땅을 사고 그 한옥을 옮겼대요. 그래서 보통 저, 우리 이제 지역에서도 그렇잖아요. 저쪽 그, 소양 그 오성 한옥마을에 보면은 그 유명한 그 한옥 있잖아요. BTS가 다녀갔던 그 한옥이 진주에서 왔어요. 뜯어가지고 와서 다시 지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한옥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1: 근데 저희는 그 집이 130년 된 집인지 몰랐어요. 단순히 그냥 태백산맥 하면 막걸리가 유명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비올때 친구들하고 가서 막걸리를 먹고 즐겁게 그 풍경을 보고 오는 곳이었는데, 130년 된 집을 저희가 그동안 드나들었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2: 아니, 뭐, 그건, 그냥 뭐, 골동품이라, 뭐, 골동품으로 생각하면 되죠. 뭐, 그 자리에서 130년 된건 아니고,
1: 그렇지, 뜯어와서
2: 뜯어와서
1: 조립을
2: 했으니까.
1: 했으니까.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수를 어떻게 보면 여천 지역이죠. 여천의 네. 소왕, 그 소왕이잖아요. 소왕.
3: 소호.
2: 소왕의 소왕을 어떻게 보면 그 집이 빛내줬다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닷가와 가깝잖아요. 그 위치가
3: 네.
2: 거기에 그렇게 한옥을 짓고 누가 살지는 않아요. 네, 그런 정도의 한옥은. 근데 야. 거기에 그런 명소가 있었다.
0: 그래요.
2: 싶더라고요.
0: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고 이게 상당히 조금 경사져서 올라가는 위쪽에 있었던 집이었고 나무들도 잘 키우셨어요. 잔디밭도 좋고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저희는 이제 먹다가 졸려서 또 잠도 좀 자고 낮잠도 자보고 그리고 깨어나서 다시 나무 그늘로 내려가서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2: 그때 저희가 이 걷기 여행하면서 약간 뭐라 할까요? 그냥 하다 보면 약간 뭐 밥 먹다가 아 이런 얘기는 좀 그렇죠. 반주를 약간 하기도 하잖아요.
0: 그럼요.
2: 뭐 맥주 뭐야 한 모금 할 수 있는데.
0: 아유, 당연하죠.
2: 네, 그런데 아 이번에는 아 좀 과하게 마셨어요. 그 동동주 청주를 이렇게 아, 너무 좋아서 평소보다 좀 많이 마시고. 기차를 탔습니다.
0: 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분위기에 또 흥도 많으시잖아요. 우리 은영님이 이러다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슴속 깊이 박혀 있었던 나이가 모르는 나의 흥들을 이렇게 잘 끄집어내주는 사람이 은영님?
1: 제가요?
0: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그 표정이 우리 대장님의 표정이 엄청 밝아졌어요.
1: 아하.
0: 네. 오늘도 만난다고 하니까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1: 디프리 때문에 기분이 좋으신 거 아니에요?
2: 그러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0: 그렇게 낯선 풍경들, 낯선 사람들, 근데 낯설지 않고 그 낯선 사람과 근데 우리가 좀 잔인했어요. 그분은 운전을 한다고 해서 술 한 방울 안 마셨죠.
2: 예, 예.
0: 그리고 그분이 추어탕을 안 좋아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어탕 집에 갔어요, 저희가.
2: 예.
0: 그렇죠. 참 잔인했는데 우리는 행복했다.
1: 아, 그랬군요. 저희가 잔인했군요.
2: 그분 한번 불러서 한번 방송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1: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네요.
2: 뒷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0: 그러면서 저희가 헤어질 때도 우리 다음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어요. 뭐 이런 얘기 또 하셨단 말이죠.
2: 네.
0: 제안하셨죠.
2: 네.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여수 백야리에서 고흥으로 이제 여러 섬들이 있거든요. 여수에. 여자만의 섬들을 이어서 고흥까지 다리로 연결이 됐어요.
0: 이야.
2: 그래서 그 다리 그 연결된 구간이 한 12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을 좀 흐린 날
1: 네.
2: 한번 걸어보자.
1: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0: 예.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1: 언제 흐려질까.
0: 아니 근데 진짜 흐려야만 갈 수 있나? 그럼 날짜를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2: 흐린 날이 좋습니다. 이게 그 섬 다리니까 흐린 날에 바람 불 때 볼 때가 가장 좋아요.
0: 흐린 날이 아니면 조금 이른 시간에 좀 걸어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살짝 했는데 흐린 날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가을 하늘 너무 예쁘고 맑고 이러는데
2: 뭐 기회가 되겠죠.
0: 네, 그래서 저도 그분과 같이 꼭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걷다 보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말을 또 잘 안 해요.
1: 네.
0: 무건수행처럼 또 걷기도 합니다. 근데 남들이 바라보면 저 세 사람 뭐하나 이렇게 생각도 하실 것 같기는 해요. 평소에 말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걸을 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요?
2: 뭐 저는 사실 그 시간을 같이 걷는 사람들한테 아 이랬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왜 걷기를 같이 하냐. 걷는 과정에서 자연과 오롯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 아마 그때가 그 시간일 수도 있다. 물론 뭐 본인들이 막 유레카! 이제 깨달은 것 같아!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뭐 이러면 좋겠지만 뭐 그런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눈빛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지금 뭐라 할까? 눈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표정으로 음악을 듣고 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수 있어요. 아, 전.
1: 저는 처음에 그 은주 선생님이 그냥 걷는데 말을 안 해도 돼.
0: 네.
1: 이렇게 해서 걸었거든요.
0: 아!
1: 제가 원하는 모든 걸다 갖고 있는 걷기예요.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그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별로 안 하고 싶고, 또 예전에는 여수 이런 난파란 길을 자전거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너무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쳤는데, 이 걷기를 통해서 여수 내가 살고 있는 가사리를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보고 또 느끼고 이런 게또 좋았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 이것도 방송을 통해서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같구나. 이것도 알게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2: 아,
1: 싶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같이 걸읍시다.
2: 예.
0: 우리 새로운 사람이 지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은영님 덕분에 그리고 또 새로운 한 명이 더 지금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2: 아, 그날 봐야죠.
1: 그날 봐야지.
2: 그 저기 여수하고 고흥을 잇는 그
0: 그
2: 길에 몇
0: 길에.
2: 분이 오시나.
0: 아, 그게 그렇겠구나. 맞아요. 길을 걷다 보면은 사람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약속이 생기기도 하죠. 저희가 걷기 시작했을 때에 많이 걸었을 때는 8분이 또 걸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들 사정이 생겨가지고서 이렇게 같이 못 걷고 있는데 또그 빈자리를 우리 은영님이 와서 또 채워주셨고 또 이렇게 같이 걸었는데 좋다라고 하니까 너무 뿌듯해요.
1: 네.
0: 그러니까 물었을 때, 그러니까 은영님도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제가 걸어서 너무 좋아서 사람들한테 걷자라는 이야기를 되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가졌던 이런 감정들을 그 사람들도 좀 느꼈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걸으면서 좋았던 것들도 그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선뜻 걷자라고 하면 하지 못하세요. 왜냐면 일들이 많으세요.
1: 네.
0: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래서 못해. 근데 저도 그렇게 따지면 못
1: 네,
0: 걷잖아요. 근데
1: 그럼요.
0: 너무 기쁘게 그 걷겠다라고 했고.
1: 저 매번 기다려져요.
0: 아, 진짜?
1: 네, 그래서 제발 일정하고 안 겹치기를, 그러면 어떤 걸 빼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0: 저게 맞죠. 그쵸.
1: 네, 그리고
0: 저도.
1: 전주 오는 건더 좋아요.
2: 이 방송의 묘미가 있잖아요.
1: 네, 너무 좋아.
0: 얘 우리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1: 우리끼리만 너무 좋으면 안 되는데.
0: 그러니까.
1: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지금 제가 계속 주변에 섭외하고 있거든요. 가자, 가자.
0: 대장님,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시간을 계속 주마다 어떻게 좀 짜봐야 될것 같아요.
2: 아, 원하면 합니다.
0: 아.
2: 저희 우리 그 이전 멤버들 지금 쉬고 계시지만
1: 네.
2: 항상은 아니더라도 정보를 해서 올리잖아요. 제가 꼬시는 중이거든요. 원하면 원하시면 갑니다. 저희가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있습니다.
0: 저는 이렇게 같이 걷는데 이렇게 행복해 하시니까 저까지 좋고요.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단어가 누려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도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자연도 너무 예쁘고 우리나라에 곳곳에 안 예쁜 곳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자꾸 요구만 하는 거? 뭐 때문에 안 되고 제약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제약 조건은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를 규정 짓는 거고, 그것만 덜어내면 볼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 하여튼, 오늘도 너무 재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전주 오는 게, 그쵸? 저도 여수 갈때 행복했어요.
1: 언제든 오십시오.
0: 자.
2: 그 여행 계획 뭐 그렇잖아요. 아, 다 여행 계획 실컷 짜놓고. 그래요. 잘 짜놓고 갈때 이제 잘 갑니다. 이제 딱 끝난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 이제 보통 이제 차 타고 밥 먹고 차 타고 오고 가야 하잖아요.
0: 그쵸.
2: 근데 이제 안 그래요. 그래서 저희 그 걷는 계획들의 좀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가는 계획은 정확히, 오는 계획은 오전 예약의 여운으로 만들기, 다시 계획하기.
0: 네.
2: 그래서 느낌이 좋으면 또 다른 계획이 여행 도중에 만들어진다. 뭐 그런 걷기 여행 아닌가 싶습니다.
0: 늘 그렇게 변수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도 해안길을 따라서 바닷길을 따라서 걷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산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못 갖는다 그랬죠. 저희가 이 아름다운 바다를 놓고 굳이 우리가 산으로 가야 할 이유를 못 찾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바닷길을 걸었고, 저희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겠다라는 계획도 갖지 않고, 저희는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생기는 것들은 새로운 것들, 좋은 게 있으면 머무르고, 없으면 다시 조금 더 빨리 가는. 그래서 계획을 세웠지만 무계획이다.
2: 계획은 깨막귀에 세운다.
0: 아.
2: 여행을 가면은
0: 네.
2: 영원히 떠날 것 같지만 집이 있어서 여행을 간다. 돌아올 때가 있어
0: 야.
2: 여행 간다. 뭐 산에 왜 올라가요? 그 얘기 있잖아요. 아, 산이 있으니까 간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거의 뭐 그건 공통되지 않나 싶어요.
0: 네. 오늘 소소가 소중할 때에는 낯선 도시에서 만난 뜻밖의 오후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수 난파란길 58코스 일부 구간을 걸었습니다. 가사리 생태공원에서 시작해가지고서 논사이 길을 지났고요. 바다와 마을을 오가면서 감도 마을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걷기를 마친 뒤에는 계획에 없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시간들을 좀 느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걸으면서 바닷물 소리, 그리고 골목끝에서 다시 만나는 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쉬었던 정자, 그리고 행운의 사람, 멋진 사람, 그런 장면들이 저는 좀 남습니다. 이 장면들을 남기고 마치려고 하니까 되게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달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랑길 낯설게 걷기 한은주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대장님, 그리고 김은영 가사리 생태교육센터장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다음
0: 네.
2: 길에서 뵙겠습니다.
0: 네, 다음 달에 다시 걷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어, 동훈아. 나와. 어,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0: 여보세요? 어디야? 지금 하고 있다고? 야,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택시비 줄게.
1: 제발.
0: 그 천호동 그, 간다고?
1: 심심해서 그래.
2: 내가 그때 널 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어.

0: 꿈속에서 만나.
1: 인형 같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4: 안녕하세요. 모두 꽃별의 저는 DJ 홍은정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지나 아침 저녁 공기가 제법 차가워진 요즘입니다. 가을의 서늘함과 여름의 잔열이 함께 머무는 참 묘한 계절이지요. 며칠 전 만난 유치원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떠올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밝은 웃음을 보인 적이 있었겠지? 내 아이가 세상 밝은 미소로 나를 맞이하던 그 순간은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까? 바쁘다는 이유로 가장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만큼은 잠시 걸음을 놓추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표정을 바라보며 마음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다정한 시작이 되어줄 테니까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소중한 꽃이자 별입니다. 지금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는 모두 꽃별입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요, 사전 인터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한 같이 어떤 분이 나오실지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서 혼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또 다른 분들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제가 아닌 또 다른 분들의 여러 가지 일상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오시기 전에 제가 최유리의 생각이 멈추다 보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만나러 갑니다입니다. 오늘 게스트 초대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 살고 있는 내백명 당연히 가지고 있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요즘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1: 저는 회사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0: 네.
1: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강의 나가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강의 어떤 강의 하시나요?
1: 저는 사회적 장애인 기계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저 그러면은 이제 자주 하시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사회적 인식 개선 강의나 이런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1: 네네네.
0: 네. 저희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제목이 모두 꽃별이다 보니까 제가 게스트 분을 그냥 꽃별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칭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꽃별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좀 지났을 때, 좀 가까워졌을 때 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편인가요?
1: 네네네.
0: 아, 그래요? 어떤 분이 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1: 저는 좀그첫 이미지가 굉장히 차갑다는 말을 자주 듣고 하거든요. 근데 저랑 어느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차갑진 않구나.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제가 걷는 거를 보면 아, 다가가 좀 없을 것만 같다는 그 편견이 있나 봐요. 근데 제가 먼저 말을 걸면 아 그래도 장인도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0: 아, 이제 절대적으로 외형적으로 볼때 왠지 좀 차가울 것 같고 사람을 잘 붙여주지 않을 것 같아 보였는데
1: 네네네.
0: 막상 이렇게 만나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면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좀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1: 좀 정이 많다. 근데 차갑지는 않는구나. 냉정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느낌.
0: 따뜻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생님 만나 뵀는데, 처음에는 저도 사실은 그런 걸 떠나서 선생님 말을 걸어보고 싶은데 그게 좀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말을 서로 걸게 된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장애, 비장애 그거 떠나서 좀 가까워지고 싶은데 맨 처음에는 조심스러움이 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근데 그러면 요즘에 나는 이거를 좀 하고 일상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되게 나한테 행복감을 준다 하는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나이 뭐, 뭔가 이런 활동하면 즐거워. 뭐 이런 것들.
1: 그냥 도전해 보지 못한 거에 대한 그냥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를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에게는 요즘 새로운 뭔가 감정을 드는 것 같아요.
0: 어떤 도전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설레임이나 이런 것도 좀 있으시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도전한다는 것은 좀 두려움도 있기도 하지만 설레임도 같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좀 성취를 하거나 했을 때 되게 뭔가 뿌듯함도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최근에 혹시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순간들이 있으실까요?
1: 고마운 건 좀, 일상생활에도 뭔가 사소한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배고픈데, 뭐, 직장 동료들이 뭐, 관직을 준다던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혼자 업무 처리가 하기 힘든데, 뭔가 선뜻 도와주는 것들? 뭔가 그런
0: 맞아요.
1: 것들.
0: 맞아요. 그렇게 소소한 것들이 조금 그 챙겨줌을 그 받는 느낌에서 서로 마음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1: 네,
0: 행복감을 많이
1: 맞아요.
0: 느낀다, 이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선생님 아침에 혹시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건 뭘까요?
1: 제일 먼저 저는 좀 예, 동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냥하게 듣는다던가, 뭔가 말 때문에 읽는다던가, 그런 것들?
0: 아, 그러니까 종교 그 신앙이 있으셔서 기도를
1: 네네네.
0: 하신다거나 말씀을 뭐 듣는다거나 이런 일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예, 아, 멋지십니다. 저는 거의 일어나면 이제 일정부터 체크하기 시작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나, 어디를 가야 되나 막 이런 거를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예, 의미 있게 잘 보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아침에 꼭 챙기는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1: 챙기는 거.
0: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좀 챙긴다거나 아니면 나는
1: 예전에는 뭐꼭 하는 뭐 자전거 타는 거랑 뭐 운동하는 거였는데,
0: 네.
1: 제가 뭐 강의가 의뢰가 오면 더, 그러니까 매달 강의가 있다 보니까 강의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 좀 강의 준비
0: 네, 아침에 이제
1: 미리미리 해놔.
0: 이런 좀 챙기시는군요. 그런 것들
1: 네,
0: 한번더 검토하시고. 예, 멋지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 하루 중에 내가 보내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뭐 하루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루 중에서 나는 이 시간이 정말 좋아한다, 행복하다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있으실까요?
1: 또는 좀 아침? 왜냐면 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0: 네.
1: 준비를 해야 뭐 오후나 저녁에 편하니까. 그리고 오전에 뭔가 준비를 해놔야 뭔가 하루의 시작을 뭔가 그래도 알뜰하게 보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의 준비가 아니면 뭐 책이라도 보거든요. 그래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네, 그 시간을 굉장히 아침에 이제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하루 전체를 차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 우리가 뭔가를 할때 내가 사전에 준비가 없으면 굉장히 좀 불안하거나 그럴 때가 좀 있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이렇게 딱 루틴이 잡혀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최근에 선생님이 뭐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난이
1: 관심
0: 부분에
1: 갖는 것,
0: 관심이다. 예.
1: 관심 갖는 것들은 강의에 대한 그런 어떤 자격을 더 주어둬야, 그러니까 더 세부적이게 자격 등에 따야 하나, 아니면 좀 강의 안을 좀더 집중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근데 강사라면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 하고 나면은 뭐 이렇게 약간 아쉬운 점도 있는 강의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나름대로 잘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 이건 조금 좀 아쉽다. 아이, 오늘은 좀 살짝 망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 이런 건 잘하고 있다 해가지고 나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1: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 그게 좀 저만의

0: 나누시고 그러세요?
1: 네.
0: 네. 주로 어떤 대화들을 많이 하실까요? 좀 궁금하기도 해서요.
1: 뭐 주로 뭐 살아가는 이야기 아니면 그때 저희 회사 직원분들은 거의 기독교가 많아져도 그 종교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0: 네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하나에 또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감사해요.

누군가의 이야기는 특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모두의 기쁨과 슬픔, 좌절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따뜻한 세상을 향한 작은 시작.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방송은 다채로운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 다은누리와 함께합니다. 다양한 아이들과 장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은 늦게 가는 아이들,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다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평가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지지받으며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 분들을 기다립니다. 사연 참여는 참여하실 분의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 주소 완주홍스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세요.

이번 코너는 함께 알아가는 정보 한 걸음입니다. 예, 10월 6일은 세계 뇌성마비인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뇌성마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뇌성마비가 있는 사람은 모두 같은 모습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걷는 것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말로 의사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AAC 같은 보완대체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가 같다고 해서 사람까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0: 오늘은 세계 뇌성마비 날을 마비인의 날을 맞아 뇌성마비와 뇌병변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꽃별님, 먼저 뇌성마비와 뇌병변 장애가 같은 말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이 부분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뇌종합에는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진단명이고 뇌병변 장애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하는 장애 유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뇌성마비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뇌장독,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신체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보행이나 일상생활, 동작 등이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뇌병변 장애라는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동갑인 사람이 뇌병변 장애인으로 등록하지만 뇌병변 장애인이 모두 뇌동갑인 것은 아닙니다.
0: 네. 아, 그러니까 뇌병변 장애라는 큰 범주 안에 뇌성마비뿐만 아니라 여러 원인으로 뇌에 병변이 생긴 경우가 포함되는 거군요.
1: 맞습니다. 뇌종합이 뇌졸중, 뇌상성 뇌손상 등 원인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모두 다르듯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도 정말 다양합니다.
0: 그런데 뇌성마비라고 하면 뇌가 계속 나빠지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 아, 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뇌성마비를 일으킨 뇌의 병변 사태는 일반적으로 비진행성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뇌의 병변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의 몸 상태가 평생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장하면서 근육의 긴장이나 관절, 자세, 이동, 능력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통증이나 근골격계 문제, 피로 등 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0: 그래서 뇌성마비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렸을 때한번 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장과 생계 중에 따라서 필요한 건강관리나 환경 지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뇌성마비는 비진행성이다라는 말만 듣고 내 몸의 상태를, 뭐, 내 몸의 상태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걷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천천히 한다고 해서 생각도 느린 것은 아닙니다. 필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장애로 인해 신체적인 어려움과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생각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0: 네,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건물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들어가기 어렵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몸만의 문제일까요? 말을 조금 천천히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그게 그 사람한테만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
1: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사로가 없는 건물이라면 휠체어 이용자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사로가 설치되고 다중문이나 적절한 통로가 마련된다고 한다면 같은 사람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충분히 기다려주고 필요하다면 의사소통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사소통의 기회도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이해할 때는 이 사람이 무엇을 못하지? 라고 묻기보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질문도 필요합니다.
0: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사람마다 필요한 보조기기는 다릅니다. 걷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지팡이, 뒷발, 보행 보조차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단거리 이동이 어렵다면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 같은 이동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몸뚱이나 골반을 지지하는 4대 보조 용구 등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각자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보조 기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뇌병변 장애인은 어떤 보조기기를 사용한다가 아니고 내가 어떤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이겠네요.
1: 맞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에서도 뇌병변 장애인은 대상으로 보행자, 목욕, 의자, 휴대용, 경사로, 식사 관련 보조기기, 이동 변기, 환경 조정, 장치, 대화용 장치 등 다양한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모든 품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에 따라 장애 정도나 소득 기준 등 해당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도 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 네, 보조기기를 알아볼 때 어디에 문의하면 좋을까요?
1: 먼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품목별 기준에 따라 수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4대 보조 용구, 이동식 전동 리프트, 교정용 신발 등 여러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조기기는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지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품목에 따라 의자의 석방이나 사전 승인 등 미리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입하기 전이 보조기구의 지원 대상인지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등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를 이용하시면 자신의 신체 기능과 생활 환경에 맞는 보조기구의 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보조기기 외에도 일상에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도 알아두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 장애인 활동 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입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거쳐 개인에게 필요한 활동 지원 급여가 결정됩니다. 신체 활동 지원, 가사 활동 지원, 이동 지원 등이 있고요. 신체 활동 지원, 가사
0: 지원이나
1: 활동,
0: 네네 예
1: 방문 목용이나
0: 이분
1: 방문
0: 네네
1: 간호와 같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애가 있으니까 무조건 몇 시간 이용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평가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0: 너무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 때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65세가 되면 활동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1: 이 부분은 미리 알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전후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과 노인 단기 요양보험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0: 네.
1: 개인의 기존 서비스 이용 여부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무조건 활동 지원이 끝났다 또는 무조건 단기 요양으로 바뀐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아,
1: 65세가
0: 그렇군요.
1: 가까워졌다면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맞아요. 우리가 65세가 다 됐다고 이게 이제 활동 지원사 제도가 우리가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환경에 맞게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지원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대표적으로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의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0: 네.
1: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뿐만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 여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보건복지부나 복지로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예, 이 방송을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장애인 부모나 또는 이제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도 한번 참조하시고, 복지로를 또 어플도 있으니까 설치해서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동뿐만 아니라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통증이나 자세 또는 골격계의 문제, 피로나 재활 등의 여러 가지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뇌병변 장애인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재활 치료를 받느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통증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자세나 이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의사소통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역사회
0: 맞아요.
1: 중심의 건강관리, 재활, 사회 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니 거주 지역 보건소나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센터 등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0: 네, 한 번씩 이렇게 이러한 기관들을 좀 이용을 해서 나에게 어떤 것이 맞는가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오늘은 뇌병변 장애인 가운데 이제 말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예.
1: 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도 의사소 표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대체 그림이나 글자, 기호, 음성 출력 기기를 통해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안 태세 의사소통 AAC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부족이고 노후 사업에도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대화용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기만큼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말하는데
0: 맞아요.
1: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대신 대답해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역시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장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줘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장애인을 보면 우리가 먼저 도와줘야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순간에는 도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도움을 주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일까?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일까?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일까? 또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1: 맞습니다. 도움도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선의로 도와주려고 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도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나누기보다는 서로가 필요한 것을 묻고 존중하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그 장이 비장이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물어보고 소통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계 뇌성마비인의 날을 맞아서 뇌성마비와 뇌병변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뇌성마비나 뇌병변 장애라는 이름만은 아닙니다. 같은 장애 유형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능성이나 삶의 방향까지 우리가 정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또 어떤 사람에게는 휠체어가 필요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보조기가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AAC, 보안 대체 의사소통 이러한 기기들이 있죠.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단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필요한 지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가 뇌병변 장애를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2: 오늘은 10월 6일 세계 뇌성마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회인식 개선 강사 김지은 꽃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뇌성마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걷거나 움직임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몸의 움직임에서의 어려움보다도 계단이 있는 건물,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수단, 충분히 기다려주지 않은 의사소통 환경,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과 시선, 이러한 환경들이 한 사람의 일상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을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까지 함께 바라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하루는 아이들의 등교와 남편의 출근, 그리고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남겨진 집안일을 하다 어느새 오전이 지나가 있기도 하죠. 가끔 오전에 일정이 있는 날이면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만남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생기면 집안일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서게 됩니다. 매일 같을 것 같지만 돌아보면 매일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죠. 기대가 되는 날도 있고 조금 걱정되는 날도 있고 또 새로운 일을 앞두고 설레는 날도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유난히 힘든 날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천천히 그래도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누군가는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겠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하루에 적응하며 지내고 있을 겁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같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요? 오랜만에 안부를 다시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가까웠지만, 너무 바쁜 일상 때문에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전화 한통 또는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보세요. 생각보다 반갑고 즐거운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방송이 누군가에게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는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 천천히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다채로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다은 누리와 함께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듣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향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제가 끝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왔죠. 지금 이 방송 중인 내용은요. 9월 29일 내일 오전 8시에서 9시에 방송이고요. 그다음에 10월 6일은 네, 재방송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분을 예, 찾고 있습니다. 흰 지팡이의 날에 관련해서 저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실 분과 그리고 세계 정신 건강 의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함께 준비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같이 하실 분이 계신다면은요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사연과 함께 그리고 연락처 이 내용을 해서 이메일 주소 불러드릴게요. 완주홍스골뱅이네이버.com입니다. 예,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요 아직은 많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정말로 예, 마지막 곡이길 바라면서 예, 곡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땐 나도 저 나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라고 했던 책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 다시 펼치니 질문이 하나 더 생기더라고요. 나무는 괜찮았을까? 라는. 안녕하세요. 천인 천생 만인 만세 미디어 공동체 커뮤니티 천천만만 코너 전공 DJ 정보공의 구슬봉입니다.